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40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여의 하류부터 정체고요. 이후로는 반포대교에서 청남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월계1교, 월릉분기점에서 장안교, 군자교부터는 성수분기점까지 막힙니다. 동일로 영동대교 쪽으로는 동일로 지하차도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초 부근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3, 4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달래내 고개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수리터널 한 4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인 만큼 터널 앞두신 분들은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남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더위가 멈추고 물러난다는 절기 처서. 처서가 바로 어제였죠.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올해는 이 속담 아주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요즘 모기가 부쩍 많아졌거든요. 무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모기의 활동 시기가 늦춰진 탓이라는데요. 이러다가 모기와 가을까지 함께 보는 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핀란드에는 이 모기를 잡는 걸로 실력을 겨루는 대회도 있다고 하네요. 이름하여 모기잡기 선수권 대회. 예? 모기가 우글거리는 수풀에 들어가 제한된 시간 동안 맨손으로 최대한 많은 모기를 잡는 겁니다. 아, 그러면 선수들은 기꺼이 자기 몸을 모기 미끼로 내놓아야 하는 거죠? 하, 생각만 해도 몸이 근질근질하네요. 대회 1등 상금이 꽤 많다는데 저요? 한번 고민해보죠 뭐. 아유, 귓가를 맴도는 모기 한 마리 잡는 것도 충분한데요. 어디서 전하겠습니까? 글로 만족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존오박이 함께하는 합천의 폭스성 8월 24일 월요일 첫 곡 정태춘의 한여름의 밤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상특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4일 11시 강원은 동해평지, 동해산지, 그리고 삼척평지, 삼척산지, 강릉평지, 경기지역은요 김포, 하남, 광주, 그리고 경남은 통영, 함양중부, 경북은 구미, 예천, 김천 북부, 울진 평지, 부산은 부산 동부, 서울 지역은 동남권, 그리고 동북권, 충남은 공주, 청양, 보령입니다. 도서 제외고요. 이 지역에 폭염 경보 발효되었습니다. 덥더라고요.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하시고요.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옷차림, 그리고 양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 충분히 드시고요. 이웃 안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계신가. 요즘 외래에 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항상 이웃 살펴보시는 그런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모기가 마주칠 때 있어요. 모기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몸이 따끔따끔하네요. 이 녀석이 언제부터

0: 특약이 있었나 싶었는데 문 열리고 집에 들어가면 어느새 또 보여요. 설마 아까 그 모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날 따라온 건가 싶을 정도인데요.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고 불 끄고 누우면 또 귓가에서 맹앵거리고 모기 정말 싫습니다. 그래도 처서에 힘을 믿어봅니다. 곧 모기도 이 더위도 조금씩 물러날 테니까요. 아, 푸른도님께서요. 갓난아기 정세난슬량도 젊은 어미 박은옥님도 그 여름을 그리워할 2025년의 여름 끝자락. 33도의 처서 익숙해집니다. 죽비 같은 정태춘님의 노래를 시작하는 월요일. 그래도 가을이 옵니다. 이야, 푸른도님. 이 집의 내력도 다 아시네요. 새난슬 많이 컸겠어요. 이제는 뭐 결혼했을까? 결혼할래 될 것 같은데. 됐겠네요. 언제 봤나. 아, 음악한다고 그랬을 때 응원해하던 부모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4636님께서는요. 안녕하십니까. 저도 밤새 모기와 싸우다 몽롱한 상태로 출근했어요. 여름이 다시 오는 것 같아요. 어제가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였는데 한낮에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런데요. 코스모스 봤어요. 기후변화로 인해 절기가 조금은 안 맞아도 천천히 계절의 속도를 따라가 봅니다. 문자하셨어요. 어디서 보셨을까요? 예전엔 진짜 코스모스가 보이면 날이 선선해지면서 약간 반바지가 추워지면서 그랬는데요. 이야, 코스모스 그립습니다. 걸어본 적이 언제인가 싶어요. 걸어도 이렇게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길을 별로 못 보죠. 아스팔트 꽉 찬 보도블럭 그 틈새를 비집고 나온 들풀들 가끔 보게 되죠. 아, 코스모스도 그립네요. 이 아침에는 예지아빠빠님께서는 준호 형님 안녕하십니까. 처서의 마법은 없었지만 지난 단비 이후 부쩍 높아진 하늘이 어느새 8월이 다 가고 있다고 알려주네요. 8월 마지막 월요일 행복한 라디오 폭성 출석합니다. 오, 8월 마지막 방송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이야, 늦은 피서를 가네요. 제주도로 방송을 핑계 삼아 잘 다녀오겠습니다. 제주 KBS에서 더 클래식 그리고 시인과 천장 함께 조인트 공연 겸 방송합니다. 9월 즈음에 방영이 된다고 하니까 9월 추석이 언제일까요?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 추석 전쯤에 나온다 할 것 같은데요. 그때 그 지금까지 모아뒀던 많은 공연들, 스페이스 공감, 그리고 이거 나가죠. 그리고 또 뭐 나갈까? 또 공개 방송도 하나 있죠. 다양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과 만날 시간이 정말 많아지겠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13번째 주님께서는요. 청년 춘호 형님, 반가 출첵합니다. 아, 지난 3일 동안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빅뱅 콘서트가 있어서 외국분들도 많이 오시고 대화역 일대가 북적였어요. 그 덕에 저도 바빴어요. 지금 종합운동장이 공사 중이죠. 다 거기 지금 허물고 뭘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파인지는 몰라도 대부분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려고 했던 그런 공연들이 고향으로 많이 옮겨졌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장소가 협소해서 하루 정도만 할 걸 3일 정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동네에 갑자기 공연 많아지고 막 아파트 벽이 있던데 그 아파트 주민들 뭐라 안 하실까? 우리의 K-POP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실까요? 아무튼 대단합니다. 그 공연장 근처에 가면은 이제는 대한민국 K-POP, K-콘텐츠가 세계적인 브랜드라는 게 실감날 정도로 많은 외국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밝게 다니시면서 우리 한국의 먹거리들 많이 손에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가끔 배고플 때 그거 보면요. 부럽긴 합니다. 차 세우고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고 싶거든요. 자, 오늘 3부 함춘호 수다에서는요. 모던한 음악이죠.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사운드. 대단한 히트곡 많이 냈죠.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곡가, 연주가 유정현 씨와 함께 할 겁니다. 3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꼭 함께해 주십시오. 면면이 이렇게 그분을 살펴보면요, 양파 같은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런 분이었다고? 어떤 분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라디오 함춘의 복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할수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거든요. 함춘호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나옵니다. 이쪽에 오시면 선곡표, 사진, 다양한 정보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와보세요. 그리고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이쪽을 통해서 많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두 곡 준비했습니다. 코나 여름의 끝 양진석이에요. Summer Dream.

신나네요. 코나 여름의 끝 그리고 양진석 서머 드림. 양진석 누구인가? 그 뭐죠? 해피하우스인가요? 사랑의 집인가? 그 건축가로 대단했어요. 이 음악 하다가 그쪽 원래 전공이 그쪽인데요. 러브하우스. 러브하우스로 떴죠. 떴죠. 저희 집에 와서 저한테 형님 제가 집을 다 봐드릴게요. 그렇게 할 걸 그랬어요. 그때 못 믿었거든요. 야, 노래 잘하네요. 노래하는 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앨범은 낸다고 해도 너무 친해서 야 네가 무슨 이랬는데 건축가보다 노래도 건축가도 좋고 노래도 좋습니다. 4218님께서 친구들과 오랜만에 등산을 했는데 오늘 다리에 알배겨서 많이 힘드네요. 앞으로도 시간 날 때마다 등산 자주 해야겠어요 하셨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운동하러 가거든요. 하루 운동하고 일주일 알아놓아요. 그 선생님이 왜 이러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6832님께서 함대님 현우 PD님 반갑습니다. 저녁 산책길에 아카시아 나무 사이로 뽕나무 몇 그루가 있어 부드러운 잎 몇 잎 따서 데쳐서 오 그래요? 쌈밥 해먹으려고요. 몇 장 따 나 포기했다고요. 날파리와 모기가 물어뜯어서 말이에요. 유유 벌레들의 울음소리는 가을을 알리지만 아직도 무덥고 날파리들의 공격 산책길 아직도 힘이 듭니다. 가끔 산에 올라가면 산목이라 그랬는데 그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까만 아주 까만 까면서 작은 모기들 있죠. 무섭던데요. 그 삼청동에서 한참 연습할 때 가을 즈음에 그 공원에 올라가면은 이 그 모기들이 막 달려 들어가지고 많이 물어뜯겼던 기억이 납니다. 무서워요. 3386님께서 가만 있어라. 뽕잎을 쌈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나? 안 먹어본 것 같은데요. 무슨 맛일까요? 근데 날파리 때문에 힘들다 하신 거죠? 이야, 많은 벌레들이 거기 꽤나 봅니다. 먹을 게 많다는 얘기겠죠. 3386님. 안녕하십니까. 춘호님, 현우 PD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지요? 입추 전에 폭염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어제 중지 손가락에 가미가지 특공대처럼 탁 달라붙은 까만 산모기. 맞아요. 까만 산모기. 저는 이 모기를 가미가지 특공모기라 칭합니다. 죽어도 먹고 죽자는, 죽어도 먹고 죽자는 이 모기 지긋지긋. 와, 무서워요. 잡아서 탁 누르잖아요? 아시죠? 오늘은 보이는 유튜브로 2시간 함께합니다. 아, 말씀드리려 했는데 자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이 됩니다. TBS FM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은요 지금 저의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가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말씀 의견 보내주시더라고요. 아니 함디 노래 하나 틀고 자꾸 사라지냐고. 몰랐어요. 나가서 수다 떠느라고요. 막 바빠요.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TBS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아니 커피 떨어졌다고? 어떻게 한다고? 찾아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런 얘기하느라 자꾸 사라지는데 오늘 한번 앉아있어 보려고요. 뭐 봐봐야 재밌으신가 모르겠네. 아무튼 오십시오. 오시면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보이는 모습도 그대로 좋잖아요. 추워서 저는 또 하나 위에 걸쳐 입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더우시죠? 죄송합니다. 이럴 때는 함 퀴즈 한번 나가야죠. 아, 오늘 함 퀴즈는, 이것을 한번 보려고요. 이거 나가야죠. 아, 여러분, 퀴즈 함! 이거 해야 되는데, 원고를 놓쳤어요. 원고를 어디 갖다 버렸는지 원고가 없어서. 자, 함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에서 익숙했던 이것이 사용이 미국으로 번지고 있다고 해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진 K-뷰티 영향이라고요.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한국식 피부관리법이 알려지면서
모자나 의류, 그리고 또 이것 등을 활용해 햇빛을 아예 피하는 방법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햇빛을 가리기 위해 쓰는 우산 모양에 이것을 맞춰주십시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양산, 2번 주산. 야, 보기 끝내주네. 이 주산도 피할 수 있지. 뭐라는 거야? 양산이라는 그것이요. 보통 여성분들의 전유물로 저희가 인식이 되어 있었거든요. 어느 날 길 가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는데 여기 출근하시는 분들 많죠. 어느 남성분이 길 건너시는데 그 비 올 때 쓰는 우산 있죠? 우산. 우산을 쓰고 가시는데 너무 뜨거운 날씨였어요. 까만 우산. 그걸 쓰고 가시는데 그래, 저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네. 주산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햇빛을 가리기 위해 쓰는 우산 모양의 이것을 맞춰주시는 퀴즈입니다. 자, 정답하시는 분은요, 샵 0951 5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보내주시고요.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어느 분은 편지로 보내면 안 되겠냐고, 엽서로. 뭐, 그분 마음이시지만, 이미 선물 다 지나간 뒤에, 선물 주세요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간 50원이 필요한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핸드폰 꺼내고 문자 보내는데 답 적으시고 위에 보내는데 샵 0951 하면 오는 거죠. 근데 저는 제 것만 안 가는 것 같아요. 현우 PD가 거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열심히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문자 받는 동안 저희가 두 곡 준비했습니다. B. 태양을 피하는 방법. 함디의 기타 소리가 들릴 거예요. 유나, 한 우산 아래 두 곡 떠납니다.

삼촌의 복성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 태양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윤하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우산 아래, 현악기 소리가 아주 기분 좋게 들립니다. 3386님께서, 춘우님, 아이, 그렇다고 두 시간은 어떻게 앉아만 있는답니까? 답답하고 무릎을 굳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어나 왔다 갔다 해야지요.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현우 PD와 얘기도 좀 나누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죠. 아이, 그런데 자꾸 없어진다고 뭐라 하시는 청취자분들이 정말 한 2천만 명 중에 한 두 분 정도 계셔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보이는 라디오라도 저랑 또 만나는 그 시간이 또 귀하지요. 아, 자, 오늘 함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양산이었어요. 양산. 요즘은 남녀 구분할 것 없이 양산 챙기는 분들 정말 많아졌어요. K-뷰티 열풍 덕분에 미국에서도 양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오,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건 물론이고 갑자기 비가 쏟아져도 쓸 수 있는 우양산도 우양산, 우산 양산을 겸하는 거구나. 햇빛도 맞고 비도 맞고 요즘 같은 날씨에는 양산 하나 챙겨 다니는 게 꽤 든든할 것 같네요. 야, 그렇죠. 저희 한때 트렌디하게 다녔던 것 중에 옷을 허리에 묶고 다녔던 거 있죠. 스웨터 같은 거 아니면 좀긴옷 같은 거. 그게 영국에서 시작되었다는 헛소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날씨 변덕이 심하니까 예, 낮에는 더워서 옷을 벗고요. 또 밤에 추울 때는 옷을 입겨서 그 허리춤에 차고 다녔던 것이 우리는 유행으로, 패션으로 그렇게 변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우양산 좋네요. 비올땐 우산으로, 더울 땐 양산으로. 와, 요즘 어떤 차는 보니까 뚜껑에 빛 막는 거 없던데. 그거에 비하면 참 현실적이네요. 그 뚜껑 띄워놓고선 거기다가 무슨 도금 해가지고 빛이 안 들어온다고 머리 타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것도 막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이차 안에 앉아있을 때이 천장이 좀 낮아지잖아요. 답답한가 봐요. 다양합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 문자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75님께서 정답 양산입니다.

입니다. 야, 귀부인들이 쓰던 고급 양산은 너무 비싸 쳐다도 안 봤는데 이젠 저렴하고 다행해서 좋아요 하셨고요. 4938님께서 정답 1번 양산입니다. 함신의 복송. 마음을 진정시키고 정화해주는 마법의 묘약 감사합니다. 양산은요, 예전엔 여성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젠 모든 이의 필수품이죠. 쓰는 번거로움보다 받는 이로움이 더 크니 외출할 때마다 애용해야죠. 알록달록 예쁜 양선이로 파란 가을 하늘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행복하셔요 하셨는데 제가 봤던 그분, 그 남성분, 까만 양산. 남성분들이 이게 남자여자 다쓸수 있는 컬러나 디자인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그분이 쓸 만한 양산이 없었는지 까만 옷을 쓰고 하는데 별로 이질감을 느끼진 않더라고요. 얼마나 더웠으면 하는 마음이 같습니다. 5780님께서는 안녕하십니까? 답 양산이지요. 돈날이 참 좋아요. 저는 상계 백병원 암 정기 검진 가는 중입니다 하셨어요. 오,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는 거죠? 그래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았는데요. 안심은 되더라고요. 매년 받을 때마다 뭐 없을까, 없어야지 하는 걱정과 그리고 건강합니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검진 결과를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좋다. 이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 외국에 계신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서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그렇게 받는 것이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의 돌발 상황보다는 훨씬 저렴하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건강이 최고죠. 건강이. 재산 아무리 많아봐야 뭐합니까? 건강하십시오. 3983님. 답을 다 알려줘도 어려운 함 퀴즈. 제가 또답 알려드렸나요? 참. 정답 양산입니다. 상여자인 제 아내는 양산을 쓰지 않는답니다. 대신 제가 딸아이와 함께 쓰고 다녀요. 요즘 남성분들 그 미용 제품 파는 데 가면 남성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코너 앞에 서가지고 그 시제품 다 발라보시고 피부 관리 하셔야죠. 피부 관리.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일하는 능력도 그렇고요. 사회적인 대처 능력도 그렇고요. 위험 상황, 돌봄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그렇고요. 여성분들이 정치 같은 거 하시고요. 남자들은 뭐 하냐고요? 설거지하고 이래야죠. 아이 발에다 주고. 운동도 이제 여성분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예전엔 남자들은 죽구나 하지 뭐 이랬는데, 아,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3077님께서 정답 1번 양산이요. 저는 망우동 우림시장서 옥수수 장사예요. 옥수수 많이 드십시오. 크크 95.1 고정해 놓고도 들어요 하셨는데 아 맛나더라고요. 엊그제 옥수수 반개 탁 쪄서 먹었는데 제가 쪄서 먹은 건 아니고요. 쪄놓은 거 살짝 레인지에 데펴 먹었습니다. 그래도 맛나던데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이 수분기가 빠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었습니다. 옥수수를 접할 때마다 어릴 적 진부령을 넘어오던 어린 함춘호가 생각이 나네요. 새벽 버스를 타고 올라오다가 우리 어머니들이 비닐봉투에 두세 개 넣어서 얼마에 팔았던 그 옥수수 참 맛났어요. 새벽에 이슬이 맺힌 그 창가에 확 손으로 비벼서 아주머니들 뭐 파시나 바라봤던, 그러다 아버지가 하나 사주시면은 오는 내내 그거 받아 먹고 달콤한. 그때 뭐를 넣었을까? 소금을 넣고 쪘을까요? 아니면은 그뭐 있죠? 뭐 달콤함을 배로 하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그냥 쪘을까요?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맛있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요. 다 답을 드리면 좋을 텐데. 저는 우리 그 어디에 통영에 강남 상인가의 멸치. 거기 주문해 봐야겠어요. 주진 않을 테니까. 만날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선물 받으실 두 분.
아직 정상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물 드리는 것 중에 아마 이 항목은

당분간은 좀 제외될 것 같으니까요. 혹시 나는 안 보내주나 하시는 분들 그냥 그쪽에 주문해서 한번 사드시죠. 받았으니 저희가 베풀어야 할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1033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양산이네요. 요즘 남성분들도 양산을 쓰시는 분 있던데요. 가끔 보게 돼요. 비오고 난 뒤로 햇볕이 따가워요. 뜨거워야 곡식이 야무지게 여물어간대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요, 한분더 저희가 축하드리겠습니다. 7246님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원도 고성으로 휴가 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청취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가족 모두 퀴즈 정답 보내자고 해서 참여합니다. 오, 부럽습니다. 가서 감자도 사오시고요. 옥수수 많이 사오셔서 쪄서 드시고요. 막국수 드셔보시죠. 저기, 거기 있어요. 그쪽. 저도 사실 오늘 정답을 가방에 챙겼거든요. 문자 주셨어요. 정답 양산입니다. 뜨거운 햇볕 잘 피해 가셔야죠. 1033 그리고 7246두 분께서는요. 성함과 주소 50원이 들어갑니다.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상품의 배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잘 보내주십시오. 자, 함께 하신 분들께 우리 음악으로 서로를 축하하겠습니다. 전영록, 그대 오나봐, 송골매, 빗물 두곡 듣고요. 저는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 중이라 일대로 2km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중랑교와 장안교 구간 1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월릉분기점부터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형님.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우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요, 카펜터스의 1977년 명곡 All You Get From Love Is A Love Song입니다. 카펜터스 하면 Yesterday Once More나 Close To You 같은 감미로운 발라드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들의 여덟 번째 앨범 패시지에 수록된 이 곡, 톡톡 튀는 업템포 리듬과 화려한 브라스 사운드가 어우러져 듣는 순간 절로 발장구를 치게 만드는 아주 매력적인 트랙이에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늘 감탄하게 되는 건 곡 전반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루브와 카렌 카펜터 특유의 독보적인 음색이죠. 사랑에 솟는 거라곤 그저 흔한 사랑 노래 한 곡뿐 이라는 다소 쓸쓸하고 냉소적인 가사인데도 카렌의 그 따뜻하고 맑은 저음과 리처드 카펜터의 세련된 편곡, 그리고 곡 중반부에 터져나오는 시원한 색소폰 솔로가 어우러지면서 오히려 듣는 이에게 경쾌한 위로를 선물합니다. 노래의 멜로디처럼 때로는 살아가면서 겪는 슬픔이나 아쉬운 순간들도 경쾌한 리듬에 실어 가볍게 털어내버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주의 문을 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카펜터스의 밝고 싱그러운 하모니와 함께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펜터스, All You Get From Love Is A Love Song.

0: 저와 함께 음악과 인생에 대해 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한판 수다를 나눠봅니다. 함춘호의 수다. 90년대 시티팝 주역으로 불리는 그룹. 아, 시티팝인가요? 시티팝보다도 고급스러운 얘기 없나? 아무튼 대단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룹 아침의 멤버입니다. 이승철, 신승훈, 장혜진, 헤이, 핑클 등 수많은 가수들의 명곡을 만든 작곡가, 편곡가, 프로듀서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유진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그건 낯설구만.
1: 그러게요. 맨날 스튜디오에서만 보다가.
0: 그러니까요. 잘 지내시죠?
1: 네, 잘 지내고 있고요.
0: 음악 활동 계속 꾸준히 하시고 음악이 요즘 뭐 정말 더 고급스러운 음악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1: 고급스럽다기보다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네. 그 브라질 음악, 아르헨티나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네. 계속 그냥 좋아만 하다가 네. 어떤 계기로 남미를 가서 제가 탱고 음악가가 돼서 돌아왔어요.
0: 워낙 그 바이올린 연주를 주로 하셨잖아요.
1: 네, 뭐 원래 뭐
0: 건반이야 기본적으로 연주를 하시는
1: 뭐 그거는
0: 건데.
1: 그냥
0: 그럼 탱고 음악을 하실 때는 거기서 맡은 포지션은 어떤 걸 하시죠?
1: 당연히 바이올린 전공이니까 바이올린이죠.
0: 드디어 네. 유정현 바이올린을 품다 이거군요. 오, 지금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들어오시면요 유정현 씨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유정현 씨한테 궁금한 점 그리고 추억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1: 그렇죠. 90년대는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0: 이 음악 하면 아 그때 이 음악도 유정현이야. 거의 뭐 그냥
1: 형 우리 맨날에 그 스튜디오에서 맨날 봤잖아요.
0: 집에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 집에 있지 그냥.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방송 사이사이에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유정현 씨를 만나서 그냥 음악하는 후배.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1: 네.
0: 아, 이 친구는 약간 제정신이 아니다 싶었던 그런 게 어떤 그래요? 거였냐면은 KBS 교향악단. 그게 클래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그 올라갈 수 있는 끝 아니에요.
1: 근데 그게 또 의외로 제 동기나 이러는 친구들은 다 유학을 갔어요.

0: 저는 군대 문제도 있고 해서 군대 면제가 이제 되거든요. KBS 교환단이. 사실 그래서 들어갔었죠.
1: 그래도 유학 갔다 오, 유학을 가셔도 오시면 다시 KBS 교향악단 오는 걸 오디션을 볼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거의 다 이제
1: 솔리스트는
0: 대학 쪽으로 교수로
1: 대학적으로
0: 이쪽으로 많이 갔어요.
1: 멋있던데. 야, 오늘 유정현 씨 선화 예중 그리고 선화 예고. 오, 엘리트 코스예요. 그리고 서울대 음대 KBS 경영악단 이어서 작곡가, 싱어송라이터. 아니, 어떻게 예중을 가게 된 거예요?
0: 아니, 아버지가 워낙
1: 아,
0: 음악가시고,
1: 유명한 분이시죠. 대단한
0: 그리고
1: 분이시죠.
0: 사실은 예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그 피아노를 좀 하다가 아버지가 보시기에 얘는 피아노는 좀 소질이 없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야, 바이올린도 한번 해볼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뭐 했죠. 근데 그게 취미로 했지 전공까지는 생각 안 하고 워낙 어린 시절에 이제 제가 만화 그리는 걸 엄청 좋아해서 아, 나는
1: 다양한
0: 미술을
1: 재능을 뭐.
0: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미술대회 나가도 크게 뭐 이렇게 상 받은 적은 없고, 그러다가 오히려 국민학교 6학년 때 선화 그 콩쿨, 거기서 이제 상 받으면서 뭐
1: 바이올린으로.
0: 바이올린으로 그냥 계속 킵 고잉 했죠.
1: 아버님이 이쪽 성악, 합창 쪽에서는 정말 대단한 거목이시거든요.
0: 클래식계에서는 그렇죠.
1: 그렇죠. 그러면 아버님께서는 우리 정현 씨를 합창 쪽으로, 성악 쪽으로 이렇게.
0: 아, 그것도 제가 아버지 대를 못 이은 이유 중에 하나가 중학교 2학년 때 교내 합창대회가 있었고 제가 이제 지휘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합창 쪽은 그때 딱 접었죠.
1: 많은 분들이 정혜 씨를 바라보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군요.
0: 아, 누군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게 불편했어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1: 그래요?
0: 네.
1: 그래서 보통 대중들 앞에 많이 나서는 그런 직업을 택하진 않으셨군요. 연예인을 하신.
0: 사실은 아침 활동할 때도 저희 그 매니저먼트 하시던 분한테 난 테레비는 나가기 싫다. 그냥 라디오에만 좀 출연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테레비 나간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 그리고 라디오는 형이랑 같이 우리 방송했던 김광석 씨 프로그램에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 아침 콘서트를 했었죠. 그때 한 시간가량 정도 했었던 기억이
1: 대단한
0: 있어요.
1: 팀이었어요. 아침. 유정현과 함께 더불어 재즈 피아니스트 이영경 씨.
0: 네.
1: 두 분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0: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 2년 선배. 예.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엄청 높아 보였던 선배죠. 2년 선배.
1: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선배예요?
0: 네, 맞아요.
1: 그러면 이현경 씨도 클래식을 전공을 했다는.
0: 완전 클래식 피아니스트였죠.
1: 그런데
0: 근데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1: 네.
0: 그 형이 서울대 들어왔을 때 저랑 제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다. 영경이 형이 들어왔는데 우리라고 못할 거 있냐. 그래서 우리 학년에 한 3명 정도가 서울대 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년이 아니라 남자애들. 예, 남자 트럼펫, 저랑 그리고 또 성악하는 친구.
1: 이현경 씨를 우습게 보셨구만.
0: 뭐 서울대를 높이 생각했던 거죠, 좀.
1: 아, 그래요, 그래요. 블루 아이드 캣님께서 집에 가기 싫어하던 그 시절 스튜디오 지방령들 만나셨군요. 맞습니다. 늘 스튜디오 가면 만났던 우리 영경 씨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보통 뭐또 얘기를 할 텐데 가수들의 그 음반을 낼때
0: 네.
1: 그 가이드라고 해주잖아요, 노래를.
0: 네네.
1: 그 가수들이 유정현 씨보다 다 못했던 것 같은데.
0: 그게 참 가슴 아픈데요. 아무래도 이 제작하시는 분들은 데모 가이드 딱 듣고, 이 노래 좋네? 오케이 딱한 다음에 가수가 딱 노래하는데, 아, 이 좀, 그거보다 좀 느낌이 안 난다. 이런 경우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1: 당대 그 작곡가 K모 씨, K형석 씨,
0: 아,
1: 김모
0: 네.
1: 씨. 김모
0: 저랑
1: 씨,
0: 반대죠.
1: 두 분의 곡이 참 많은 제작자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0: 그쵸, 예. 아,
1: 그렇죠?
0: 신재용,
1: 신재용도
0: 그 친구도
1: 있었는데
0: 그렇고.
1: 두 분이 이제 뭐 재용 씨의 음악은 그 가이드는 내가 잘못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0: 그 형석 씨하고 정혜 씨하고 이 가이드를 불러서 딱 올려주면은 제작자들이 유재한 씨 곡이 타이틀일 것이라고 다 기대를 하면서 접근한다면서요?
1: 아, 뭐, 제 기억에는,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가이드가 조금 그래도 제대로 불렀으니까, 아무래도 가사는 뭐 제대로 아니지만.
0: 그 유정현 씨 곡과 김영석 씨곡 결과를 딱 넣어놨을 때는 김영석 씨 곡은 완전히 날개를 단 격이 된대요.
1: 그쵸, 어, 맞아요, 진짜로.
0: 너무너무 김영석 씨의 가이드만 듣다가 가수들의 곡을 들으니까 오, 이게 못 듣던 색깔인데 근데 유정현 씨 곡은 처음에 받았던 그 감동이 많이 배제돼서
1: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사실 되게 아쉽죠.
0: 좀 못하지 그랬어요.
1: 아유, 무슨 말씀을 또.
0: 그랬군요.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면서도 결국 팝에는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팝 쪽으로 어떻게 팝하고 이렇게 계속
1: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친척 삼촌 같이 살았거든요. 그 아버지의 사촌 동생이죠. 근데 그 삼촌이 팝송을 되게 좋아하고 그러면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팝송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팝송판 살아다니러 레코드 샵을 막 전전했었을 정도니까. 네네.
0: 그랬다면서요.
1: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외국 자주 나가는 편인데, 뭐, 팝송도 물론 당연하지만, 재즈, 클래식, 여러 장르 음악들 다 제가 LP 사는 게또 취미라, 거기에 많이 이제 돈을 많이 쓰고 있죠.
0: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바라보고 있는데,
1: 네?
0: 오, 예술가 같아요.
1: 아이고.
0: 완전, 아니, 그, 예술계의 거장 같은 느낌이 들지, 말씀하시는데.
1: 그러세요.
0: 아버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저도 어려서부터 아버님의 성함을, 함자를 진짜 많이 접했거든요.
1: 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방송 영향도 있던 게 아버지가 그 옛날에 그 KBS에 누가 잘하나 심사위원이었어요.
0: 유자 병자 무자를 쓰시는 유병무
1: 네,
0: 선생님이시죠.
1: 그리고 또 옛날 동요 히트곡 뭐 예를 들면 뭐 즐거운 노래 즐겁게 노래를 부르자 뭐 이렇게 동요 히트곡이 몇곡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작권 옆에 정혜원이셨기도 하고
0: 아버님의 저작권이 상당히 나오.
1: 아니 상당히는 아니고 동요니까. 근데 어쨌든 그 계속 활동을 많이 하셨죠.
0: 반대 없으셨어요, 아버님이?
1: 반대는 아니고 저한테 잘 생각해라. 아버지 친구 중에 대중가요 작곡가 분이 계시더라고요. 유명하신 분인데, 그 당시에는 저작권 이런 개념이 없었던
0: 그렇죠,
1: 시절이라서,
0: 네.
1: 좀 말년에 좀 힘들어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인기 직종이라 네가 지금 선택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 하셨죠.
0: 그러셨군요.
1: 예.
0: 그때 뭐, 당시 보면은, KBS 교향악단에 근무라 그러죠? 근무, 직장이니까.
1: 그렇죠.
0: 근무하시면서도 꾸준히 작업을 계속 하셨어요.
1: 그건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그건
0: 그러지
1: 아니고,
0: 않았어요?
1: KBS 교향악단,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리고 88년도부터 90년까지 하고, 퇴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부터 활동을 많이 했어요.
0: 그렇게 된
1: 예,
0: 거예요.
1: 그전에는 사실은 뭐 작사한 게 하나 있긴 한데, 그 진미령 씨 하나 그리고 둘이란 노래를 작사한 거 외에는 사실은 없어요.
0: 글도 잘 쓰시나 봐.
1: 아니, 그냥 친구가 작곡가니까, 제가 그냥 옆에서 거들어주다 어떻게 또.
0: 친구,
1: 아,
0: 작곡가.
1: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 동창 신재홍.
0: 아, 두 분이 또
1: 네.
0: 고등학교
1: 네,
0: 동창이에요.
1: 그 친구들 선화예고 작곡
0: 아,
1: 전공이었거든요.
0: 작곡 전공.
1: 네네.
0: 야, 이제서야 이 베일이 싹 걷어지네,
1: 어떻게 보면 그
0: 걷어지네요.
1: 친구 옆에서 아무래도 이제 가요 작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기도 하죠. 네.
0: 그러면 신재홍 씨와 함께 심상원 씨는 어떻게 되었던?
1: 아, 그 친구는 그 신재홍의 대학교 동창.
0: 아, 다 연배가 같군요.
1: 그쵸. 네, 맞아요. 같은 학번. 네.
0: 아, 같은 학번 이 연주자들, 클래식 연주자들이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의 이 퀄리티를 한층 높여줬는데요.
1: 그러고

0: 그러니까 작곡가 중에 바이올리니스트는 저랑 심상원 그 친구랑 네네네네. 저랑 둘밖에 없는 것 같나요?
1: 네. 그 심상원 씨는 저 왕십리에 있는 H. 네, 거기 나왔죠?
0: 아, 그쵸.
1: 그렇죠. 네. 네. 아, 유기님께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볼 수는 없지만 목소리, 말소리는 변함이 없으신 듯이요. 장혜진 님이 떠오른다고.
0: 아, 진짜요?
1: 아, 야.
0: 어떻게 여자 목소리인데 어떻게 그렇죠?
1: 장혜진 님의 곡이 떠오른다는
0: 얘기죠. 아, 오케이, 오케이.
1: 그러니까 우리 유정현 씨의 영향력이 결과물들이 정말 많죠.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핑클도 있죠. 헤이도 있죠. 저는 그 우리 유정현 씨를 이승철의 발레리나 걸.
0: 아, 그건 너무 옛날이네요.
1: 발레리나 걸 할 때 만났어요.
0: 아, 그런가요?
1: 발레리나 걸 할 때 아세아 레코드에서 녹음할 때 이승철의 발레리나 걸을 딱 하는데 유정현 씨가 악보를 가져왔거든요.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승려의 채널이라는 곡을 1992년에 발표했습니다. 아침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유정현 씨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인데 승려의 찬 이 곡 저희가 이 프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작사 유정현, 작곡 유정현 이영경, 편곡 유정현 이영경 이 곡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죠.
0: 네.
1: 재밌었나요 이 곡 녹음할 때?
0: 아 그냥 뭐 열심히 했죠.
1: 잘했나요?
0: 아 뭐 근데 제가 이제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영경 형의 원약 피아노를 잘
1: 멋졌어요.
0: 잘 쳐주셨죠.
1: 자, 얼마나 멋있는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침 승려의 찬.

0: 아침이라는 팀으로 유정현, 발리니스트, 작사가 작곡가, 그리고 작곡가, 그리고 피아니스트 이현경 씨가 같이 만나서 아침을 결성해요. 두 사람은 이렇게 멋진 음악을 하거든요. 92년도. 그냥 우연히 그냥 같이 하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건가요?
1: 그 생각만 하고 있었죠. 왜냐면은 저는 재즈 음악 이제 연주자가 아니고 그냥 가요만 하고 클래식만 했기 때문에
0: 네.
1: 어떻게 보면은 뭔가 시너지 효과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당연히 뭐 연주자로서 뛰어난 이연경 선배를 제가 컨택을 했죠. 그래갖고 뭐 음반을 내게 됐죠.
0: 승려의 차는 아침 곡 중에서도 특별하게 더이 시티팝, 요즘 시티팝이라고 하잖아요.
1: 네, 요즘, 네.
0: 이쪽에 어떤 분위기나 어떤 코드의 형식의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곡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1: 아무래도 그 당시에 그 좋아하던 음악은 메인스트림 음악이기도 하면서 그 GRP나 뭐 이런 그 퓨전 재즈나 이런 음악도 많이 들었는데 뭐 아무래도 연경형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그 퓨전 재즈 그런 느낌의 곡들을 만들려고 애를 쓰면서 나온 곡이기도 하고 작사는 원래는 노영심 씨한테 부탁했었는데 작사가 계속 미뤄져서 그냥 제가 그냥 써버렸어요.
0: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정현 씨가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그 이승철 음악 중에 발레리나가를 같이 녹음할 때인데요. 당시는 저희가 악보를 받으면 한장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1: 그쵸. 코드만.
0: 코드만 쫙 들어가
1: 그치.
0: 있는데 유정현 씨 악보는요. 몇 장을 가져왔어요. 클래식 악보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도돌이 없이 쭉 해서 다들 연주하면서 이게 뭐지?
1: 그치. 왜냐면 이게 클래식 마인드가 아직 있었던 시절이라.
0: 도면대에 악보를 다 놓을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의 눈빛, 음악을 만들어가는 유정현 씨의 눈빛이 다 생각이 납니다. 이후로 다른 가수들과 함께 많이 콜라보를 하게 되거든요.
1: 네, 맞아요.
0: 말씀드린 대로 작업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아티스트들 혹시 이 친구는 어땠다, 이 팀은 어땠다 하는.
1: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그 장혜진 씨. 장혜진 씨랑 작업할 때 결과물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그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헤이 주댐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두곡다 저는 만들어 놓고 아 이게 프로듀서가 오케이 할까?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두곡 들어간 앨범들이 다 프로듀서가 김현철이었거든요. 근데 걔가 둘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아, 얘가 혜안이 있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0: 워낙 머리가 좋죠.
1: 그렇죠. 네, 맞아요.
0: 몸도 좋고 해주 땜무 그 제목이
1: 네.
0: 그곡저 개인적으로
1: 아,
0: 좋아하거든요.
1: 진짜요?
0: 그 워낙 그 보컬도 목소리가 매력이 있었고 곡도 너무 그 친구랑 잘 맞는다 생각을 했죠.
1: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건데 그 여자가 불렀을 때그 느낌이랑 제가 처음 가이드 불렀을 때랑 느낌이 완전히
0: 완전 달라요.
1: 달라요. 예. 그러니까 원래 만들었던 데모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가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그뭐 콩글리시라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외국어를 약간 이렇게 좀 흉내내는 그런 이상한 그
0: 영어
1: 있거든요.
0: 분위기의 곡은
1: 네.
0: 영어로 이 노래를 해주고
1: 네.
0: 약간 블란서 말 같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일본
1: 그렇지.
0: 분위기가 나는 건 약간 일본어
1: 예, 네,
0: 같다.
1: 맞아요.
0: 그렇게 해서 곡을
1: 예. 네. 네, 그래서
0: 불러주셨더라고요.
1: 주댐은 처음 만든 데모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완전 하이보이스로 헤이가 부른 거죠. 그 나중에 아 헤이 주댐무를 내가 한번 리메이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가끔.
0: 혜희 씨가 지금 그 남편분이
1: 조규찬.
0: 그쵸? 그분 혜희가 지금 미국의 변호사예요?
1: 아니 아니 아니요 교수.
0: 아, 교수. 그래. 그 아이비리그 교수.
1: 아이비리그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0: 아이비리그 아니에요. 뭐,
1: 네, 대학 미국에 있는 대학의 그러게요. 교수로 지금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0: 목소리가 정말 매력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곡은 장혜진의 곡을 올려줬네. 시간이 되면 우리 그것도 하나 더 들읍시다. 그것도 하나 더 다 들어보도록 하죠. 아침은 진짜 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활동을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어요.
1: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방송하는 게 불편했어요. 그리고 저는 좀 작곡가, 편곡가, 프로듀서가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 지금 되게 오랜만에 이제 라디오 출연하는 건데.
0: 그러게요. 우리 PD가 공들였어요, 진짜.
1: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은 방송이 조금 저는 예전에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도 나이가 있고 하니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예전에는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0: 자유방송은 괜찮아요. 넋빠진 이야기들 많이 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뭐 얘기도 좋지만 워낙 멋진 곡들이 많으니까 일단 장혜진 씨 곡을 한 곡 올렸으니까요. 장혜진 씨랑 작업할 때는 어떤 스타일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뭐 이렇게
1: 그냥 기본적인 일반적인 녹음 방식으로 했고요. 그 나중에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새로 편곡을 한 버전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20인조 오케스트라까지 하면서 했고 1집에서는 코러스를 저랑 김현철 또 박상민 김종서 또 뭐 황세준 여러 명이 손무연 이렇게 해서 거기 참여했던 프로듀서 그리고 그 소속사 가수들 다 해서 조금 약간 녹음하면서 약간 그 위아더월드 느낌인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0: 그때 그 매니저가 우리 깡통이라고 부르는 그
1: 강승호 씨.
0: 강승호 씨였죠. 그때 뭐 정말 아주 핫한 그 회사였는데 1994년도에 만들어졌네요. 네 개로 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겠는데 작사로 박창학 씨가 이분 어때요? 박창학 씨.
1: 이 친구는 아주 진중하고 또 굉장히 월드 뮤직에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죠. 왜냐면 제가 이제 탱고 음악을 하니까
0: 그 얘기 해야죠.
1: 예, 그래서
0: 시간이 없네요. 빨리 들어야겠다.
1: 오케이.
0: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작사 박창학, 작곡 유정현, 편곡의 유정현입니다. 목소리는 장혜진이고요. 1994년도에 발매된 음반에 속해 있는 네 개로라는 곡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음악이 나가는 동안 장희진 씨이 곡을 준 유정현 씨가 공연을 갔더니 본인이 거기 노래가 안 나왔다고요?
1: 끝까지 안
0: 어땠어요?
1: 나오더라고요.
0: 그래서.
1: 그냥 섭섭했죠, 좀.
0: 그럼 이후로 사이 안 좋아졌겠네?
1: 아니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0: 어떻게
1: 딱
0: 됐다고?
1: 공연 끝나고. 그러니까 공연 끝난 게 아니지. 이제 원래 기본적인 콘서트
0: 리스트
1: 끝나고.
0: 딱 끝나고
1: 이제
0: 앵콜
1: 앵콜
0: 있죠.
1: 하는데 짠 하고 네 개로가 나오니까, 어우, 되게 좋았어요.
0: 이 곡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곡이 가진 힘. 말씀 주셨지만은 We Are the World라 그랬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가사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어때요? 이제 본인은 가사도 쓰고 곡도 쓰고 편곡도 하고 연주도 하고 하잖아요.
1: 네.
0: 어떻게 가사의 힘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제가 작사를 했을 때는 뭐 가을빛 추억이나 뭐 숙녀의 찬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곡들을 보면 그냥 다 사랑 이야기예요. 그냥 제가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얘기는 사랑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작사가한테 딱 가는 순간 다른 느낌의 곡이 될때 굉장히 좀 시너지? 저는 작곡가, 음악가로서, 그리고 또 작사가는 그 음악의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 작사가가 참 중요한구나라 생각을 하죠.
0: 곡을 만들고 나서 좋은 작사를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때요?
1: 고맙죠.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0: 일단 뭐 곡을 만들 때는 가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글이 없는
1: 그
0: 상황에서
1: 스타랄라 뭐 이런 거죠.
0: 스타랄라 스타를 뭐 이런 수수인데 그러다가 곡을 가사를 딱 붙었을 때
1: 네.
0: 이게 야 궁합이 잘 맞는다 할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아무래도 너무 팝적인 멜로디일 때는 가사가 붙으면 그 느낌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0: 영어 가사를 많이 넣어야겠네.
1: 뭐 요즘처럼 영어 가사를 편하게 쓰던 시절이 아니라서 그게 작사가들이 영어를 많이 안 썼거든요, 그 당시에는.
0: 그때 영어 많이 쓰면은 좀 뭔가 좀 약간 뭐안 좋아했던 그런 느낌이 있고.
1: The good lady 이런 경우는 그냥 잠깐 딱 나와서 그러지만, 근데 길게 영어 쓰는 거는, 이러면 좀안될것 같다. 약간
0: 맞아요.
1: 그런 게
0: 맞아요.
1: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랬죠. 앱과톡사님께서 유정현님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말씀을 잘하시네요. 워낙 잘해요. 그리고 오백이 집사님께서 긴장하지 마시라고 우리 함디 부드럽고 익살스러우면서도 게스트 편안하게 해준대요. 개그도 좀 하고요. 아, 저 오늘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주땜무 같은 곡도 그렇고요. 신승원의 가을빛 추억도 본인 곡이에요?
1: 네, 그게 원래는 그 손지창 1집에 넣으려고 만든 곡인데,
0: 아, 손지창하고 또 인연은 또 깊잖아요.
1: 1집 제가 이제 제작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손지창 앨범에는 안 들어가고, 신승훈 앨범에 들어갔죠.
0: 따리라리라 빰!
1: 맞아요,
0: 신성 씨탁 팔이 이러고 있었던
1: 예. 네,
0: 거
1: 맞습니다.
0: 기억나는데. 야 2726님께서 아침, 사랑했던 기억으로. 그리고 장혜진 네 개로 모두 좋아해요. 유정현님 지난 발매 공연도 갔었다고 하시면서요.
1: 오, 그래요?
0: 홍대 탱고 공연장에서 했던 정말 멋진 바이올린 연주, CD 에코백 등등도 감사했습니다. 공연 또 해주십시오. 공연력이 해야죠.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음악을 계속 듣죠, 뭐.
1: 네네.
0: 주땜무 2001년 헤이의 목소리로 발매됐습니다. 이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1: 아, 그거는 그 이문세 형님이 제작했던 앨범이고요.
0: 네.
1: 문세 형님이 전 부탁해서 하게 됐고, 아, 그러고 보니까 그게 프로듀서가 김현철이었고, 현철이가 부탁했네요, 저한테.
0: 근데 음악 딱 나왔을 때, 신선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오, 야, 이런 곡이? 가수랑 이렇게 목소리가 잘 맞을 수도 있나? 싶을 만큼, 오늘 새롭게 보이는데요.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재경 씨가 작사를 하셨어요.
1: 네, 지금은 이도연으로
0: 이도연으로
1: 활동하고 있고요.
0: 활동하고
1: 네네.
0: 있죠? 이도연 씨, 그리고 유정현, 편곡 유정현. 목소리, 헤이. 주땜무 2001년 발매된 음원입니다. 듣겠습니다.

0: 멋있대요. 좋네요. 목소리가 아주 부들부들. 자, 유정현. 유정현에서 이제는 안토니오 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토니오 유. 야, 안토니오 유가 뭐예요?
1: 뭐긴 뭐예요. 그냥 그 남미에서는 그냥 가장 흔하는 이름 안토니오. 왜냐면은 제가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있으면서 제 이름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0: 어렵군요.
1: 유정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 스페니쉬 이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토니오 유 이렇게 했어. 근데 처음에는 다들 아 그게 뭐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0: 브라질하고 그 아르헨티나는 그냥 여행 가신 거예요? 아니면
1: 아 그건 아니고 2009년에 그냥 한국을 정리하고 완전히 브라질에 가서 살려고 갔다가
0: 네.
1: 그 사이사이 아르헨티나 왔다가 하면서 2010년에 완전히 아르헨티나에 정착을 했죠.
0: 몇 년 정도 계셨어요?
1: 거기 한 5, 6년?
0: 와, 어땠어요? 좋으셨어요?
1: 그 당시에 너무 좋았고요. 탱고 음악가로서 제가 거기서 공부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리고 남미 어떤 사람들의 어떤 퍼스널리티
0: 네.
1: 여러 가지가 저하고 되게 잘 맞더라고요.
0: 그랬군요. 네. 그래서 탱고 음악을 합니다.
1: 네. 탱고 음악으로 음반도 여러 번 내고 공연도 했고요.
0: 안토니오 유 앤 친구들 프렌즈라고 해서 리베르 탱고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목이 피아졸라 앙코르라는 제목이에요.
1: 네네.
0: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1: 그러니까 피아졸라 음악들을 재해석해서 다시 연주한다는 의미죠.
0: 연주.
1: 네.
0: 보통 그 클래식 하실 때는 네. 기존의 그 대가들의 음악을 이렇게 연주를 클래식의 장점은 또 그런 거잖아요.
1: 그쵸.
0: 그 원곡에 대한 걸 그대로 한번 또 재해석하고
1: 그렇죠.
0: 연주를 품어내는데
1: 피아졸라 음악도 마찬가지.
0: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신 거잖아요.
1: 그렇죠.
0: 어땠어요, 느낌이?
1: 근데 워낙에 좋아하니까 너무 좋았죠, 저는.
0: 우리나라에는 그 탱고 음악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사실 저는 계속 아르헨티나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렇게 했던 거고 한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아무래도 남미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좀 생소한 음악이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0: 듣죠. 곡을 먼저 하는 곡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1: 리베르 탕고.
0: 리베르 탕고.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자,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야, 시간이 아깝네. 자,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참. 이게 제정신으로 연주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1: 아유, 뭐, 녹음할 때가 긴장이죠, 뭐.
0: 이 지금 다 현지 연주자들인 거죠?
1: 네, 거기서.
0: 안토니오 유만.
1: 네, 저 빼고 나머지 다 아르헨티나고, 거기서 정말로 뛰어난 정상급 음악가들이죠.
0: 제가 이 탱고에 대한 지식이 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제가 들었던 탱고의 어떤 구성 중에 제일 세련되고, 거의 구성이 완벽한데요.
1: 그러니까 아스타 피아졸라 곡들이 퀸텟, 오중주곡이 많은데, 뭐 빈틈이 없죠. 아,
0: 한국에서 또 이 피아졸라 이분의 음악을 많이 리메이크 하잖아요.
1: 연주자들이 많이 하죠, 맞아요.
0: 근데 제가 이렇게 완성도 높은 연주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1: 아유,
0: 저도 해봤거든요.
1: 조금 느낌이 좀 다르긴 하죠.
0: 아, 제가 하니까 완전 엉망이던데. 9934님께서 유정현님 홍대 공연 아까 그 2716님과 같이 갔었어요 하셨고요. 멋진 탱고곡들 정말 황홀했고요. 유정현님 바이올린 연주 너무 좋았고 일본 연주자분들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일본 연주자들이 오셔서 같이 하셨어요.
1: 그러니까 2021년에 피아졸라 100주년 기념 공연은 제가 레코딩했던 멤버들 다 데리고 와서 했고요.
0: 네.
1: 그 외의 공연들은 일본에서 뛰어난 음악가들 데리고 와서 공연을 여러 번 했어요.
0: 우리보다 탱고 시장이 연주자들 좀.
1: 아, 거기는 60년대부터 탱고 오케스트라가 많을 정도로 탱고 시장도 크고 아시다시피 재즈 시장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0: 좋은 연주자를 만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1: 네,
0: 넓군요.
1: 그렇죠.
0: 그때 에코백 받은 거 아주 잘 쓰고 있고요. 유정현님 발매 CD도 여행 주셨는데 그건 아직 못 받았다고. 다음에 공연하시면 꼭 갈게요. 아직 공연 소식은 없죠.
1: 지금 스케줄 잡은 거는 2월 13일에 서울에서 일본 연주자들하고 또 오은철이라는 피아니스트랑 같이 아. 4중주 콰르텟 공연 예정하고 있어요.
0: 바빠요. 부산에 사시면서.
1: 네.
0: 오늘 못다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또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서울에 언제 올라오세요? 자주 오시나요?
1: 일 있을 때만 올라오죠.
0: 야, 안토니오 유였습니다. 유정현이라고 해야 되나? 다음에 꼭 봅시다.
1: 네네. 예. 감사합니다.
0: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이었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발라드립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도심 종로 흥인지문에서 동묘암역 쪽으로 3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가 40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정체고요. 남부순환로 레미안 아트힐에서 경남 아파트 쪽으로 5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용비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마포대교부터 정체인데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청북나들목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0: TBS 정원 뉴스입니다. 서울 시민의 63.9%가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 사는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우 반대한다는 강한 반대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7%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유선 20%, 무선 80%를 적용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0.2%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장애인 단체가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의회 민주당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당론 제1, 2호 조례안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오늘 임시사무실을 차리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서울 서초동의 한 빌딩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오늘 오후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특검팀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12개 의혹입니다.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A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사건과 관련해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사건 관리 시스템에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녀가 주는 용돈에 기대던 대한민국 노인들의 생계구조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 이슈 동향 분석 최신호에 실린 보고서를 보면 전체 노인의 총소득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6.5%에서 2024년 28.2%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자녀나 친척 등 가족에게 받던 사적 이전 소득 비중은 2013년 20.9%에서 2024년 12.1%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쿠팡, 아마존, 알리, 테무 등에서 해외 직구를 하면 주문정보가 바로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관세청은 오는 28일부터 해외 직구 관련 통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이들로부터 구매자의 주문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당장 선거를 치른다면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킬 쓰나미가 된다며 전시선거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전쟁 상황에서 선거는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8도, 습도는 64%입니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황원찬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징글맹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0: 진출입하세요.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0: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0: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문막나들목 부근에서는 약 30분 전 화물차 추돌 사고가 있었고요. 지금도 1차로와 2차로 두 개 차로 막고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2km 구간 정체인데요. 사고 지점 지나서도 작업하고 있는 문막휴게소 부근 통과할 때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대소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도 화물차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신갈분기점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인 만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종암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집이 늘고 있다고요. 이 계약서는 이런 내용으로 주어진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 한 달에 두 번 방문, 병원비 부담, 그리고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물려준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다, 이런 조항까지. 대법원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이런 부담부 증여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민사소송이 350건이 넘었다, 이런 씁쓸한 상황도 볼 수 있는데요. 참, 자고로 부모 자식 사이를 이어주는 건 도장 꾹 찍힌 딱딱한 계약서가 아니고 마음이 꾹꾹 담긴 따뜻한 연락,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일 텐데 말이죠. 자,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에는 행복이라는 종신 계약이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라면서 돈이 드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모여라! 예. 배철수 씨 목소리 아니고 예. 차정원 씨 카더가든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자,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나눠볼 거고요.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들도 팍팍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또한 시간 함께해 주실 두분 모셔봐야죠. 재무 전문가 최정현 팀장님과 홍하나 팀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최정현입니다.
2: 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문 열면서 효도 계약서라니.

0: 이런 계약서도 있나 봐요.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두 분은 다 저 자녀가 있으신 거죠?
1: 네. 예. 네. 그렇죠.
0: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이거 하나만큼 꼭 좀 물려주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십니까?
2: 꼭 물려주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자신감. 꼽고 싶습니다.
0: 그래요? 네.
1: 갑자기 멋져 보이네요.
0: 그러니까
2: 돈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0: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시는군요.
2: 네. 네. 아니 살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네. 뭐 투자하다가 돈을 잃을 때도 있고 네. 일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0: 예.
2: 그럴 때 좀 필요한 게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아하. 내가 모든 걸 좀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걸 좀 가지고 있으면은 좀 예. 삶을 살아가는데 좀 독립적으로 좀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자신감을 제일 불어넣어주고 싶다. 네. 제일 먼저. 예. 우리 홍 팀장님은요?
1: 저는 뭐 우리가 또 연금이나 재무 설계하는 방송이니까 예. 돈에 관련해서 뭐 생각을 하면 돈도 많이 물려주고 싶지만 그게 뭐 허락하진 않으니까 저는 돈을 대하는 태도를 물려주고 싶어요.
0: 이분들이 아주. 예.
1: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 예. 돈을 대하는 태도를 꼭 물려주고 싶고
0: 역시.
1: 그리고 네. 저희가 또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이 태도도 중요하지만 네. 사기 안 당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 보는 눈
0: 그러니까요.
1: 제가 사람은 좀 잘 본다는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사람 보는 눈도 좀 물려주고 싶어요.
0: 앞서 팀장님 말씀하신 거랑 다 일맥상통하네요. 쭉 이어지네요.
2: 나도 저거 할걸.
0: 아니요. 나에 대한 그... 꼿꼿이 나를 세우는 예, 제대로 줏대 있게 세우는 자신감, 자존감에서 모든 게 출발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안목도 키우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재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태도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고 야 역시 근본을 먼저 생각하시는 두 분 오늘도 든든한 마음으로 한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머니 특별시 저희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역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은 이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사연 보내주시죠.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말머리 달아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고 있고요.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송 시간에도 열어놓겠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기억해 주시죠.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들 콕 집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국세청이 서울 용산과 강남 등의 고가 법인 주택을 처음으로 전수점검한 결과 회사 오너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황제 사택이 42%에 달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종부세 대상인 고가 법인 주택 전체를 처음으로 실태 확인했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가 법인 주택 2,600여 채 가운데 1,000여 채를 사주 일가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직원 복지를 핑계로 100억 원대 고급 콘도를 산 뒤에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자신의 고가 주택을 법인 측에 넘기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법인 자산과 개인 자산을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심한 경우엔 업무상 배임 같은 범죄도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포착된 법인은 엄정히 세무조사하고 유학 중인 회장 자녀의 해외 사택이나 유학비 지원 같은 법인 자금 횡령까지 검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루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가 적발된 건수가 급증했다고요.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비만 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4,155건,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3.5배에 달합니다. 불법 반입은 주로 우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네요. 우편 적발 건수는 올해 상반기 3,489건으로 급등해서 누적 적발 건수의 84.8%를 차지했는데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개별 구매해서 국제 우편으로 받는 이른바 해외 직구 시도가 늘어난 결과라고요.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도 올해 상반기 65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마운자루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유해의약품으로 수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서 없이는 반입할 수 없고 적발된 제품은 보류 뒤에 전량 폐기 절차에 들어갑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허가 반입

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면서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안 꽃게 금어기가 풀리면서 올해 가을 꽃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컬리는 100g당 680원, 쿠팡은 688원,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각각 689원과 690원에 햇꽃게 할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최저 행사 가격 기준으로 2024년 792원에서 2025년 741원, 올해는 680원, 2년 사이 약 14% 가격이 내려갔는데요. 이런 가격 하락의 배경에는 공급 여건 개선이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봄 서해 꽃게 어획량을 지난해보다 12에서 50% 증가한 4,300에서 5,800톤까지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의 산지 선점 경쟁도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어요.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공급 여건까지 나쁘지 않아서 시즌 초반부터 가격 경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넘어가 보죠.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우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여러분께 직접 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으로 함께 떠나보는군요.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요. 열심히 돈을 모았더니 세금이 기다리고 있었다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연금 막상 받기 시작하면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내 돈에도 세금이 왜 내지? 오늘은 이 궁금증부터 시작을 해서 예. 세금까지 고려한 연금 수력 전략까지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평생 노후 대비해서 열심히 돈 모았는데 세금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더라. 오늘 주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보고 오죠.
2: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보입니다. 아이들 교육비에 생활비까지 들어갈 때가 많다 보니 노후 준비는 늘 뒷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러다 정말 준비한 거 하나 없이 은퇴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 연금저축도 가입하고 개인퇴직연금 IRP도 조금씩 넣기 시작했어요. 가입할 때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노후준비도 할 수 있으니까 어머어머 이거야말로 일석이조다 싶어서 나름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친구들과 노후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3: 너 연금저축 넣고 있다며? 그런데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 내는 건 알고 있어?
1: 뭐? 연금은 내가 낸 돈 뭐 받는 건데 세금 또 내?
3: 애가 세성별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네. 당연히 세금 내지. 그리고 연금도 1년에 1,500만 원 넘게 받으면 세금이 확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것도 모르는 거니?
1: 뭐 잠깐만. 그러면 나 지금 세금 아끼려고 연금 넣고 있는데 나중에 또 세금을 내는 거야?
2: 아니, 친구 말을 듣고 나서 어머어머 저 멘탈 붕괴, 완전 멘붕 됐잖아요. 저희 부부는 은퇴하면 국민연금도 받고 남편은 퇴직연금도 받고 저도 지금 연금 저축 넣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여러 곳에서 연금이 들어올 텐데요. 그때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연금만 그냥 많이 준비해도 되는 건지 조금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40대인 만큼 지금부터 뭘 확인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연금 종류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눈높이로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오늘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40대 여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예. 아, 이 사연 재연하는데 왠지 40대 여성들이 모였다기에는 찐 여성이 한 분밖에 안 계셨던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죠. 아무튼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열심히나 돈 잘 모았던 것 같은데 아유 돈 모아보니까 세금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더라, 이런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이분도 그러시고 이게 네. 저 막상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뭐 우리 제목만 듣고도 벌써 뭐 집으로 세금 고지서 날라온 것처럼 가슴 철렁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세금을 너무 또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세금 자체를 뭐 피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금을 또 모르고 맞으면 굉장히 아플 수 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또 알고 준비하면 아, 이 정도였구나 하고 대비하실 수 있으니까 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
0: 유비무한의 심정으로 겁먹지 말고 일단 한번 도전해보죠. 그런데 연금 받는데 왜 세금을 또 내지? 이런 생각부터 덜컥 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3: 네, 저도 세금 낼 때마다 속으로 이건 내가 번 돈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연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연금이라고 해서 전부 같은 돈이 아닌데요. 예. 어디에서 만들어진 연금인지, 납입할 때 세금 혜택을 받았는지, 예.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야, 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그런데 연금이 그 연금이 어떤 연금인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말씀이군요.
1: 네, 오늘 뭐 좀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해서 예. 돈의 출생신고를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쉽게 표현을 해봤는데 예,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하고 연금저축이라든지 IRP 같은 연금 계좌에는 예. 이름이 둘 다 연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세금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0: 예. 연금이라고 다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뭐 국민연금, 연금저축, 또 개인퇴직연금 여기에 따라서 다 세금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세요?
3: 맞습니다.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감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 병원에 가서 감기에 걸리면 무조건 이 약 먹죠? 이렇게 묻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0: 예.
3: 연금 세금도 똑같습니다.
0: 네.
3: 어떤 연금인지부터 이제 봐야 하는 거죠.
0: 그러니까 무조건 뭐 감기 걸렸다고 다 종합감기약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가장 익숙해하실 국민연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국민연금도 받는 순간부터 무조건 세금이 붙습니까?
1: 네. 과세 대상에서 해당되는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데요.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요.
0: 네.
1: 내가 받는 국민연금 전체 금액에서 무조건 세금 붙이는 건 아니고요. 이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그 기여금을 기초로 해서
0: 예.
1: 연금소득이 과세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래전부터 국민연금 납입을 했다 하는 분들은 과세되는 부분하고
0: 네.
1: 그렇지 않은 부분 이렇게 분류해서 나뉠 수도 있고요.
0: 예.
1: 또 세금 제도도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에서 우리 엄마는 납입을 안 했어. 뭐 과세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현재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0: 예. 연금저축이나 IRP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가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 많이들 강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을 낸다 그러니까 내가 가입할 때는 세금 깎아준다고 해가지고 한 건데 나중에는 이걸 다시 내라고 약간 좀 억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연금 계좌에서 납입을 해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하고
0: 예.
1: 운용수익 같은 경우는
0: 네.
1: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 대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 있어요.
0: 예, 예.
1: 근데 세금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이 과세 대상 이 시점을 뒤로 미루는 효과. 전문용어로 하면 세금 이연의 효과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세금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좀 미뤄졌다가 나중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글쎄요. 나 그때 연금저축이나 IRP 말고 그러면 그 돈 다른 데 넣어서 투자했으면 나중에 세금 안 받지 않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네. 지금 고개 뭐 끄덕끄덕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연금 계좌는 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0: 예.
1: 장기적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0: 네.
1: 2026년 기준으로 하면 연금 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연금 저축하고 퇴직연금 이렇게 합산을 해보자면 최대 900만 원까지고요.
0: 예.
1: 총 급여나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서 세액 공제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세금이 나오니까 연금저축 하지 마세요가 아니고
1: 네.
0: 지금 받는 세액 공제 또 나중에 내게 되는 세금을 같이 계산해 보세요. 이게 핵심이군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0: 예. 연금 얘기하다 보면 이제 뭐 많이 내시는 분들 예. 많이 받으시는 분들 참 연금 1년에 뭐 1,500만 원 넘게 받으면 세금 폭탄 맞는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이런 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3: 여기서 좀 제대로 한번 바로 잡아드려야 하는데요.
0: 예.
3: 1,500만 원이 넘는다고 무조건 세금 폭탄이 터지는 건 아니고요. 2026년 기준으로 연금 계좌에서 받는 일정한 사적 연금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하는 방법이 있고
0: 네.
3: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16.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0: 세금 얘기 들어가면 진짜 모든 면에서 다 그런 것 같아요. 세금 얘기는 항상 되게 복잡해집니다. 근데 어쨌든 그 흔히들 들리는 얘기, 속설이 연금 1년에 1,500만 원 넘게 받으면 세금 폭탄 맞더라 이런 얘기가 꼭 맞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1,400만 원대까지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가 1,500만 원 이상 딱 되는 순간 바로 세금 폭탄 된다. 이거는 아니라
1: 네,
0: 말씀이시죠?
1: 뭐 폭탄 사이렌처럼 막 울리지는 않고요.
0: 예, 예.
1: 네, 중요한 거는 1,500만 원 이 과세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기준은 맞는데 이 1,500만 원 넘는 순간 엄청난 폭탄 세금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0: 예, 예. 그러면 1년에 연금을 1,500만 원보다 덜 받으면 1,5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적연금은 분리과세가 가능한데요.
0: 예.
3: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이나
0: 네.
3: 운용수익 등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은 연령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라는 게 이제 달라지는데요.
0: 예.
3: 70세 미만이면 5%, 70세에서 80세 미만이면 4%, 80세 미만이면 3%인데요. 보통 거기에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해서 흔히 뭐 5.5%, 4.4%, 3.3%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0: 그렇군요. 어쨌든 나이가 들수록 세율이 달라지는, 세율이 내려가는 거군요. 그럼 오래 살수록 세금도 이제 할인받는 구조로 봐야 되는 건가요?
1: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실제 세금 같은 경우는 연금의 원천과 종류, 수령 방식을 예. 같이 함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0: 예. 그 오늘의 사연자도 조금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뭐 이게 두 전문가께서 평소 상담하시는 방식대로 아주 쉽게 풀어서 해주시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예를 하나 들어서 사례를 갖고 하나 설명해 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 국민연금 한 달에 100만 원, 연금저축 한 달에 100만 원 예, 이렇게 쉽게 잡아서 예,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이런 때는 어떻게 세금 처리가 되는 건가요?
1: 네, 먼저 국민연금은 연에 1,200만 원이 되잖아요.
0: 예.
1: 그리고 연금저축도 1,200만 원
0: 그렇죠.
1: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0: 네.
1: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고 우리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사적연금이기 음흠. 때문에 과세 방식 자체가 두 가지가 다릅니다.
0: 예.
1: 예, 특히 사적연금의 1,500만 원 기준으로 판단할 때 아하. 공적연금까지 무조건 합쳐서 계산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일단.
0: 아, 예. 그래서 지금 사례로 잡은 국민연금 1년에 1,200만 원, 또 사적연금 1,200만 원, 합쳐서 2,400만 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500만 원 훨씬 넘으니까 세금 많이 붙는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금은 저기 뭐 수치, 숫자 이런 거에만 집중하면 또 너무 그러면 안 될 것 같네요.
3: 맞습니다. 오히려 숫자만 이렇게 보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0: 예. 연금 많이 받으면 세금도 많이 낸다던데 그러면 반대로 세금 덜 내려면 연금을 일부러 적게 받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하실 것 같단 말이죠.
3: 그러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데 이 세금이 무섭다고 연금을 일부러 줄이는 건 본말이 전도될 수 있고요. 세금은 노후 장금의 그 한 요소일 뿐이고 우리의 목표는 이 세금을 영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세금을 고려해서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아끼겠다고 뭐 여행 안 가고 친구 안 만나고 병원도 안 가고 통장 잔고 바라보면서 노후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0: 그렇죠.
1: 네, 노후 준비가 돈을 모으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잘 쓰는 것까지 포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아니 은퇴 후에도 그 소득 계속 발생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작은 상가를 갖고 있어서 월세를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요?
3: 네. 이 부분도 꼭 따져봐야 하는데요. 은퇴를 했다고 해서 소득이 이 연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예.
3: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에서 월세를 받거나 사업 소득이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0: 예.
3: 이런 분들은 연금의 종류와 다른 소득을 함께 살펴봐야 하고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금을 얼마씩 받을지 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0: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함께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2: 네, 뭐 그러니까 은퇴했다고 해서 내 소득이 국민연금 딱 하나야 이게 아니고 국민연금도 있고 네. 월세도 있고 이자도 있고 뭐 가끔 부수입도 들어오는 게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1: 예, 예.
2: 그래서 은퇴 전에 내 소득지도를 본인이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1: 소득지도를 그려봐야 돼요?
0: 어렵지 않은데요. 듣는 분들도 따라해 보시면 좋은데 예. 종이에 그 네 칸을 한번 만들어
1: 네,
0: 보시고요.
1: 네.
0: 첫 번째는 공적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뭐 사학연금이나 이제 군인연금 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연금저축이나 IRP 등 뭐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1: 아, 네 칸을 만든 다음에 공적연금 하나 넣고 사적연금 하나 넣어보고.
0: 네, 세 번째는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있고요.
1: 아, 예.
0: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밖의 소득인 근로소득, 뭐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1: 아, 예. 그러니까 내가 은퇴하면은 돈이 아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에서 얼마가 들어오고 이렇게 분야를 좀 나눠서 보면 한눈에 파악이 되겠네요. 진짜 지도네요. 말 그대로. 노후 준비할 때 내 자산이 얼마지 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내 돈은 어디에서 들어온다. 이거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자, 올해 2026년 올해 알아두면 특히 좋은 내용 있을까요?
2: 네, 뭐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요.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세금 부담을 좀 낮춰주는 구조가 있는데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네. 연금 수령분부터는 네. 장기간 연금으로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연 퇴직소득세가 60%. 그러니까 실제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초과 20년 이하라면 이연 퇴직소득세가 60%. 20년을 초과한다면 50%까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70%가 적용되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장기간으로 연금을 받을수록 세금을 낮춰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1: 올해부터 연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오래 받을수록 적용 비율이 낮아진다. 예, 이연 퇴직 소득세의 비율이 낮아진다. 이런 말씀이고요. 퇴직금 받자마자 예? 뭐 이렇게 계획하셨던 뭐 해외여행이라든지 이제 소비와 관련된 부분 아유 그래 이제 퇴직할 때까지 아껴놨던 거 모아놨던 거 수고했다 이러고 확 쓰시는 것보다 필요한 만큼 좀 나눠서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게 여러모로 더 유리한 방법이겠다 이런 조언을 주셨어요.
0: 네, 여행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도 이 노후 설계의 일부라는 말씀이고요. 얼마를 모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받을 것인지도 많이 중요합니다.
1: 예.
0: 다만 무조건 오래 받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는 있는데요. 이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배우자의 연금은 얼마인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1: 예.
0: 그 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 등을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긴급출동 머니 119 오늘 사연 덕분에 연금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금 얘기를 한번 쭉 풀어주셨는데 끝으로 핵심 정리 한번 나눠주실까요?
2: 네.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야긴 한데 그래도 간단하게 쭉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 내 연금 종류부터 한번 구분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세액공제 받는 돈과 그렇지 않은 돈을 구분 일단 지어보시고
1: 예.
2: 세 번째는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를 정해보시고요.
1: 음흠.
2: 네 번째는 1년에 얼마 받을지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뭐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초등 5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1: 예.
2: 다섯 번째, 연금 외 소득까지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임대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 근로소득, 뭐 이자배당,
1: 네.
2: 기타 소득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연금을 받는 기간까지도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장기 수령연금에 대해서 세금 차익까지도 네.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주 깔끔한 총정리까지. 연금은 내가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얼마를 받는가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이게 어디에서 얼마만큼 나오는 연금인지 언제부터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나한테 그 당시에 다른 소득은 없을지 까지 같이 살펴봐야 세금 부분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조언이셨어요. 아유, 세금 안 그래도 복잡한데 들으니까 더 혼란스러워. 혹시 그럴 분 계실까 봐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분 장문 100원 1호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달아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저희는 소비자 민원실로 여러분의 민원들 본격적으로 해결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주소녀의 다영이 부른 노래가 준비되어 있네요. 러브 웨이브 전해드리고요. 소비자 민원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보험 연금 등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샅샅이 파헤쳐드립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자, 오늘 최정현 팀장님, 홍하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신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3998번님의 민원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30대 직장인이시네요. 아직 젊어서 보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주변에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 받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있으니까 저도 걱정이 돼서 문자 보냅니다. 젊을 때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보험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아유, 아직 젊으신데. 예. 아니, 요즘 고혈압 당뇨 진단받는 그 젊은 층들이 꽤 있나 봐요. 어떤 보험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지 걱정이 되신다고 하셨네요.
1: 네. 예전에는 그 방금 말씀하신 이 병들이 노년층 어르신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요즘에는 중장년층이고 성인병이라고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50대, 60대의 당뇨 증가율이 69%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예. 20, 30대에서는 73%로 더 빠른 속도로

0: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예. 또 이 고혈압은 50, 60대에는 33% 증가. 네. 근데 20, 30대에는 45%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는 예. 요새는 50견이라 말 안 쓰고 20견 환자가 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우픈 상황이네요. 네. 예. 젊을 때 이런 질병을 만난다는 건 그만큼 노화가 좀 빨리 왔다 이런 말일까요?
2: 뭐 그럴 수도 있죠. 의학계에서는 예. MZ세대의 노화가 빨라진 이유에 대해서 식습관과 생활 방식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 우리가 이제 식습관 생각해보면 육류 많이 먹고 네.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 많이 그쵸. 섭취하고 당 섭취가 많이 늘었잖아요. 네네. 요즘 유행하는 음식 봐도 뭐 마라탕이라든지 탕후루라든지 일단 자극적이고 당분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라서
1: 짜고 맵고 달고 네. 막
2: 저희 애들 못 먹게 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 음식들이 만성 질환을 일으키고 MZ들의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러네요. 갑자기 이제 건강 상담 쪽으로 이어질 분위기가 되는데 한번 얘기가 나오니까 식습관도 문제인데 요즘 뭐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이런 생활 습관 지적하는 의학 전문가도 많아져서 특히나 수면 부족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0: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그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네. 전문가들은 그 MZ세대의 대사 질환 증가는 뇌혈관 질환이나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의 증가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30대이신 3998번님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부터 어떤 보험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까요?
2: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진짜 많이 듣는데 예. 우리 부모님이 고혈압 드시는데 저도 이제 걱정돼요. 뭐 미리 준비할 보험 없어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가족력 있으면 아무래도 본인도 좀 불안하시잖아요.
1: 부모님 그죠? 고혈압이시면 약 드시는 거 보면 나도 저기 대기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되죠.
2: 이렇게 뭐 대사증후군을 염두해 두고 일단 준비해야 될 보험 뭐 첫 번째는 뭐일 것 같으세요?
1: 제일 먼저 들어야 될 거? 네. 아니 뭐 나오시는 분들마다 우리 전문가분들이 항상 강조해 주시는 게 보험하면 일단은 실손 보장, 실손 보험
0: 맞습니다.
1: 얘기하시던데.
0: 맞습니다. 제일 기본적이고 많은 분들이 이미 가입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실손 보험인데요. 예. 실손 보험은 내가 치료비나 수술비, 약값 등 실제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이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요. 네. 가장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없다면 가장 먼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1: 예예. 예. 그러고 보니까 두 분도 몇 번 강조하셨던 것 같다, 그죠? 이 시간 통해서 딱 하나만 보장을 가져가야 된다면, 아니 그러시면 안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실손 보험이다 이런 걸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실손 보험은요 보통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몇 세대 이렇게 구분을 하고 네. 그렇게 되면 자기 부담금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근데 현재 세대는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긴 했지만 네. 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본인 실손은 점검해보시고 기존 실손이에서 뭐 5세대로 실손보험을 갈아타야 되나 전환해야 되나 이런 거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1: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진짜 1세대에는 100%를 보장해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훌륭한 상품이다 싶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과 비교하면 보험료가 비싸서 그렇죠. 다 장단점이 있는 거군요.
2: 네. 보험료가 일단 부담이 되는지 일단 내 경제적인 상황이나 다른 보험부터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예. 또 내 치료력을 보고 세대 전환을 고려하시면 되고요. 뭐 그래도 이렇게 내 혼자 생각하기 아리송하다 하시면 전문가 저희 같은 전문가를 좀 통해서 예. 조언을 드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네. 30대 지금 상황에서 미리 가입하면 좋은 보험 제일 먼저 생각하실 건 뭐니 뭐니 해도 실손의료비 보장, 실손의료비 보험이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0: 두 번째는 바로 진단비인데요. 혈압은 이 혈관과 관련이 있는 질환이잖아요. 계속해서 높은 압력을 받은 혈관은 손상이 되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 벽이 두꺼워지면서 심장이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어지고요. 혈관 수축이 일어나면 통로가 좁아져서 혈압은 높아지고 혈액의 통행이 원활하지 않거나 물약이 흘러서 이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 혹은 급성 심근경색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예.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도 자주 나오는 용어지만 이른바 3대 진단비, 암, 뇌, 심장 관련 진단비 꼭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또 강조해 주시는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암이나 뇌, 심장 같은 질병 걸리게 되면 뭐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고요. 예. 치료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일단은 가입 금액도 중요한데 저희가 늘 강조하는 거

0: 보장 범위를 체크를 해서 그걸 꼭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뇌와 심장 관련해서는 보다 넓은 범위인 뇌혈관 진단비, 심장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죠.
1: 뇌, 심장 이런 관련된 거는 보장 범위를 더 넓게 좀 준비하시는 게 좋다 이런 조언이셨는데, 아니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 말고도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2: 예전에는 그 심장 쪽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고 해서 이게 보장 범위가 제일 넓은 거였는데요. 지금은 여기에서 좀더 발전해서 부정맥이나 뭐 심부전, 심장 염증, 심장 근육병까지 보장을 해주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나왔고요. 더 나아가서 순환계 질환에 대한 진단비까지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구나. 의료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 수술 방법, 그 치료 그 종류에 따른 보장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예 진단하는 그 항목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진단비 준비하실 때 가입 금액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진단비를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런 조언이셨어요. 아! 이쯤에서 문득 등장한 바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0: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1: 팀장님이 아까부터 그 옆에 실로폰을 준비를 하시는 거 보니까, 아, 오늘 홍 팀장님이 또 어려운 질문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0: 아, 어렵지
1: 느낌입니다.
0: 않아요. 긴장하시지 마시고. 암 진단비는 암 진단을 받을 때마다 반복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어렵진 않은데 헷갈리는 질문 같은데. 암 진단비는 암 진단 받을 때마다 반복해서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역시 그게 됐으면 좋겠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게 되면 손해가 막심할 테니 안될것 같기도 하고. 어떡하지? 저는 일단, 그러면 좋겠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자, X로 하겠습니다. X. 잠깐만. 제가 설명을 잘못하고 X를 해서 지금 바꾸신 거예요? 저기, 암 진단비는 암 진단 받을 때마다 반복해서 보험금 받을 수 있다라는 소비자 입장에서 저는 O로 했어야 되는데.
0: 일단은요, 이 지금 저는 세모가 해드리고 싶은데,
1: 아, 세모가 정답이에요?
0: 세모가 정답인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근본적으로는 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보장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암 진단을 부위별로 나눠서 암 진단비 통합암이라는 것도 출시가 됐고, 어떤 보험사는 부위별로 13번을 받을 수도 있게 만들고, 어떤 보험사는 8번. 부위별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은 소액암으로 보장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험을 가입을 해놨냐에 따라서 그게 진단비가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번이 될 수도 있다.
1: 보장 구성 내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
0: 그래서 제가 뭐 네니오
1: 이른바
0: 네
1: 네니오.
0: 네니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 제가 헷갈려서 저도 지금 제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들었는데,
0: 근데 뭐또
1: 결국은,
0: 우리가 진단비는 뭐 원초적으로는 한 번만 보장이 되고
1: 그러니까.
0: 수술비는 수술을 할 때마다 해당 보장이 된다, 반복으로 지급이 된다 이렇게 설명은 드리죠.
1: 그렇군요. 기본적으로는 암 진단비는 한 번만 보장이 되는 게 맞는데, 지급이 되는 게 맞는데, 요즘은 구성 상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그리고 또 수술비 특약은 반복 보장이 된다 말씀을 주셨어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입하면 좋은 보장에 수술비 담보는 꼭 빠지지 않고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2: 네, 이것도 중요한 보장 중에 하나인데요. 이 수술비 특약은 말 그대로 수술을 하게 되면 내가 가입한 이 보험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장이고요. 100만 원을 가입했으면 뭐 100만 원, 10만 원 가입했으면 10만 원을 보상을 해주는데, 이 수술비 특약은 크게 질병 수술비, 뭐 상해 수술비, 종 수술비, 엔대 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비 등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맞네요.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보장 범위가 제일 넓은 수술비 특약은 어떤 겁니까?
0: 설명 중에서는 일단 수술비 중에서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가 넓은 보장인데, 이 중에서 질병 수술비 특약 예로 들면 수술비가 보장이 넓은 만큼 보장받는 금액 대비 일단 보험료가 비싸요.
1: 아, 그렇겠죠.
0: 네. 가입할 수 있는 이제 금액이 회사마다 조금씩 상품마다 다르긴 한데, 뭐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정도 보장
1: 오,
0: 금액을 본다면
1: 그래요.
0: 어떻게 보면 조금

0: 조금 적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뭐 간단하게 우리가 비염 수술한다. 아니면 대장 용종 제거, 뭐 대장 내시경을
1: 아,
0: 하다가 용종 제거를 했다. 이러면 수술이잖아요. 근데 100만 원 받는다. 이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기분 되게 좋을 수 있잖아요. 좋은데 큰 수술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간헐적으로 암 수술을 했다. 신장 이식 수술을 했다.
1: 비용 많이 드는
0: 이런
1: 거.
0: 경우에 100만 원 받는다. 이러면은 굉장히 적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1: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수술했는데 한 10만 원, 2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내가 내 보험료가 얼만데, 이거 받으려고 보험 가입했나? 이런 생각이 들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2: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수술비를 어떻게 채워야 하냐면요. 수술비 특약에서 두 번째로 보장이 범위가 넓은 질병 종 수술비. 이런 특약이 있는데 이걸 같이 가입하면 됩니다. 질병 종 수술비 특약은 수술 방법과 이 위험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보통 1, 2, 3, 4, 5종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1종은 난이도가 낮은 수술, 뭐즉 경미한 수술로 백내장이나 뭐 치질이나 요실금 이런 수술들이 이제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종은 위험도가 높은 수술인 관열적인 암 수술이나 신장 이식 수술 등 큰 수술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1: 질병 종수술비 특약 설명해 주시고 있는 와중에 이게 종수술비라는 게몇종몇종몇종 나뉘어 있는 거를 다 이제 통합해서 한 번에 보장해 주는 그런 거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나요?
0: 아까 1에서 5종 이렇게 뭐 설명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아주 옛날 증권 보면 또 1에서 3종 수술비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마다 1에서 3종 요즘에는 이제 출시가 되지 않고 1에서 5종 어떤 곳은 1에서 7종 1에서 8종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1에서 7종이나 1에서 8종 수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수술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명시된 상품도
1: 그래요.
0: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비용이 들어가는 수술이 지금 요즘 생각해 보시면 거의 다 비급여 수술이 많거든요. 그러면 급여, 비급여를 따지지 않고 보장을 해주는 1에서 5종 수술비를 택하시는 게더 나으실 수 있으니까 그
1: 그렇군요.
0: 부분을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30대 미리 준비해 둘 보장 내역들, 보장 상품들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해서 많은 게 오늘 나왔네요. 기억나는 대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실손보험은 일단 뭐 무엇보다 먼저 기본으로 챙겨주시고, 암, 뇌, 심장, 이큰 관련된 큰 질병에 대비한 진단비, 또 수술비, 까지 상황에 맞게 하나씩 준비를 해 두시면 좋고, 그 중에서도 좀 주의하셔야 될 거, 방금 전에 짚어주셨죠? 같은 진단비나 수술비라도 어디까지 보장하는지에 따라서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천차만별이 될수 있다는 거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소비자 민원실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최정현, 홍하나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50번 1호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달아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5657번님, 아버지가 5년 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번에 간편보험으로 뇌졸중 보장 가입하셨습니다. 과거에 뇌경색을 진단받은 경우에 이후 다시 뇌졸중이 발생하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뭐 뇌졸중 보장은 간편보험으로 이번에 가입을 하셨고, 그런데 5년 전에 진단받으셨던 뇌경색을 진단받으신 상황에서, 그 이력을 갖고 계신 상황에서 다시 이후에 뇌졸중 발생하면 진짜 보험금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이네요.
0: 일단은 보험금을 무조건 지급받는다, 무조건 받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체크해 볼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일단은 뇌경색 진단일을 먼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간편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고시 내용에 대해서 심사 통과가 됐다는 말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고지 내용에 대해서 어떤 고지를 하시고 그 간편 보험의 가입일까지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고지 내용이 다 하셨는지, 그렇다면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그 보장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강조를 드리잖아요. 뇌졸중, 뇌경색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입하신 게 뇌혈관 질환

0: 질환이라든지 뇌졸중, 뇌경색까지 포함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시겠지만 혹시나 또 이제 보장 범위를 좁게 한 경우에는 발생 보험금 지급 못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예. 일단 간편 심사로 뇌졸중 보장되는 상품 가입은 하셨는데 그 당시에 진단 이력이 있어도 일단 가입은 되는 쪽으로 가입은 하셨겠지만 진단 이력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고 상세하게 요구하는 대로 잘 설명을 하셨냐, 고지를 하셨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일단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받으실 수 있냐는 또그 보험 상품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건 좀 구체적으로 상담이 들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한분더 하기에는 좀 시간이 빠듯한가요? 네, 안 되겠죠. 네. 자, 두 팀장님과 함께한 시간은 오늘 여기서 또급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가시기 전에 우리 두 팀장님들이 돈 되는 정보,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원포인트 정보 하나씩 짚어주고 가시죠.
0: 네, 오늘 노후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열심히 모은 노후 자금, 세금까지 알고 준비해서 노후에 제대로 쓰자라고
1: 예.
0: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1: 네.
2: 네, 아까 30대 청취자분이 질문 주신 것처럼 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아무렇게나 가입하는 게 아니고 보험 가입 순서, 실비, 진단비, 수술비 순서에 맞게 가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자, 오늘 깔끔한 원포인트 정보 마무리까지 우리 최정현, 홍하나 팀장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돈이 된 라디오 머니특별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놓치신 분들 오후 5시에 또 재방송으로 나갈 때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끝곡으로 박창학 작사, 김영석 작곡, 윤종신의 내가 필요할 때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황원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5: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4: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5: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TBS 교통정보.
6: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 현재 기온은 31.6도입니다. 서울 시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업으로 불편한 구간이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면 하월곡에서 종암분기점 구간의 1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묵동 나들목에서부터 정체고,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는 수락구에서 상도 지하차도 구간의 1차로에 고장차가 있고, 의정부 방면으로는 창동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여의 하류에서 상류 구간의 3차로에서 추돌 사고 있는데, 뒤로 여의 하류에서부터 사고 지점을 지나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재 부근 2, 3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현재 2일대 많이 혼잡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야!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영인데 최강일구입니다. 밤에 잠들기도 아침에 일어나기도 훨씬 수월해졌죠. 들어오는 아침바람이 알람이라도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이부자리에서 어떻게들 일어나셨어요? 놀란 듯이 벌

찰떡? 아니면 불이 나게 쌩하니? 이러면 허리 건강에 좋을 게 없답니다. 먼저 누운 자리에서 천천히 기지개를 켜고 옆으로 누워서 살살 일어나라네요. 그렇게 슬로우 비

0: 라디오 출격.
1: 구창모 지구별 연인.

작곡 구창모의 지구별 연인 신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어제가 이제 초사였어요. 예. 이제 이제 더위 어느 정도 끝나간다 이런 느낌 이제 슬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낮에 뭐 기온은 지금 33도, 34도 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시원한 그런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몇 가지 뉴스 좀 소개해드리고요. 지난 5월 달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37살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요. 오늘 실종 104일 만인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발견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 기간 진행돼서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고요. 경찰은 감식을 통해서 신원과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경장을 긴급 체포하고서 자세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중국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특별 조사를 지시했네요. 중국에서는 과거에도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채소 부패를 늦추기 위해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례가 적발된 바가 있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품 안전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참고자료를 통해서

중국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치와 관련해서는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 수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오전에 1370원대까지 내려갔네요. 직전 거래일인 지난 금요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386.5원이었는데 10원 하락했어요. 이는 작년 9월 17일 장중 저점 1375원 70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휠체어로 서울역 등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장애인단체가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 민주당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당론 제1, 2호 조례안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고요. 전 장현이 여기에 화답을 한 겁니다. 스시자로라는 얘기 아십니까? 일본의 마운자로를 뜻하는 인터넷 용어라고 하는데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하고 마운자로를 해외, 특히 일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남용 우려와 안전성 문제 등으로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극심한 가격 차이. 일본에서는 7만 4천 원 수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9만 원. 거의 4배 차이 나는 거죠. 일본은 7만 원, 우리는 29만 원이니까. 엔지원산까지 맞물리면서 국제 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을 악용한 불법 반입 시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우리 관세청 관계자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위고비 마운자로의 무허가 반입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유해 의약품의 불법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속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이거 살이 빠지긴 빠지는 모양이죠. 네, 혹시 이거 주사 이런 거 맞아보신 분 효과 같은 거 있으면 회고담 같은 거 예, 한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돈가스 PD는 없는 돈가스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나눔 선물 드리는 시간이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출연했던 힘든 싱어 나현아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월양가.

네, 돈가스 퀴즈 시작합니다. 나눔 선물 나눠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돈가스 퀴즈 풀으시고 제가 소개해드릴 나눔 선물 목록 중에 하나 적으시고 세 번째 누구하고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세 가지를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취합해서 당첨자를 추첨해서 발표해드릴 겁니다. 먼저 돈가스 퀴즈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를 드렸는데 스시자로, 예, 1번의 마운자로를 스시자로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가격 차이 때문에 일본에서 직구로 들여오는 마운자로를 일컫는 말인데요. 스시자로라는 게. 자, 근데 마운자로, 예, 이게 무슨 치료제일까요가 오늘의 퀴즈네요. 1번 비만, 2번 탈모. 네. 마운자로가 뭔 치료할 때 쓴다는 거죠? 1번 비만이다, 아니다, 탈모다, 2번이다. 자, 모르시면은 그냥 1번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하시고 먼저 정답 적으시고 두 번째는 나눔 선물을 쫙 소개해 드릴 테니까 받고 싶은 거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 성북구 얼곡역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산 식사권, 분당 정자동의 분당 양곱창의 2인 식사권, 인천 착한 농부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 목오바디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 자연산 활민어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사각 항아리, 분당 야타합동 마켓 사라다 샐러드,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 경기무역공사의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까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한 마리, 오리오리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부스 볼륨의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밤일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여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꽃이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나눔 선물 보내주시는 사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 세 번째 적으실 거는 선물 받으면 누가 같이 하겠다. 사연도 잠깐 적어서 세 가지 적어서 샵 0951로 저희한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스시자로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뒷구로 들여오는 마운자로, 스시자로라는데 이 마운자로가 뭔 치료제냐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1번 비만 치료제다, 2번 탈모 치료제다. 모르시겠다? 그냥 1번 적으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네. 예지 아빠님이 제가 다니는 회사의 여직원 한 분도 마운자로를 맡고 있는데 예전보다 반쪽이 되었어요. 둥글던 얼굴에 턱선이 선명하게 생겼네요. 오, 효과가 있나 보네요. 5295번님, 일구님 안녕. 주말에 남편 생일 치르느라 바쁘게 보냈어요. 집밥을 좋아해서 음식하고 차리느라 좀 힘들었거든요. 며느리가 두 명 있지만 직장 생활하느라 얼마나 힘들까 싶어 저 혼자 미리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듣고 싶은 노래로 꿀맛사랑 유미리 노래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5295님의 신청곡 꿀맛 꿀맛 같은 사랑 듣고 당첨자 발표를 시작합니다.

네, 유미리의 꿀맛 사랑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눔 선물 당첨자를 저 발표를 해드릴 겁니다. 먼저 퀴즈 정답이죠. 네. 예, 비만 치료제죠. 마운자라라는 게. 네. 첫 번째 당첨자는, 아, 당첨자가 아니고 마운자로 혹시 맞으신 분, 예, 경험담도 알려주셨더니 8667번님께서 제가 아는 사람이요. 마운자로를 맞았는데 2주일 만에 3kg가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받는 사람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 봐요. 이게 이제 먹는 약이 아니고 주사라면서요. 그죠? 부작용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1529번님이 아, 마운자로를 복용할 때 술 마시면요. 췌장염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의하세요. 써주셨네요. 아, 술 마시면서 마운자로인가를 맞으면은 췌장염. 어휴, 큰일 나죠. 췌장염이면.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경험담 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자, 3449번님은 나눔 선물 받고 후기를 올려주셨네요. 목이 입이 삐뚤어져서 물지 못한다는 처서를 지났는데도 날씨는 여전히 덥네요. 방송 자주 듣습니다만 최일구 씨의 각본 없는 진행과 즉흥적으로 하는 입담이 듣기가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나눔 선물 만두를 받아서 가깝게 사는 아들, 며느리 또 손녀까지 오라고 해서 잘 먹었어요. 보내주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TBS 허리케인 라디오 최일구 씨를 비롯한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빨리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3449님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당첨자입니다. 6879번님이에요. 정답 1번 비만 치료고요. 당진시 통통 파닭 치킨을 받고 싶어요. 왜냐, 20년간 장사만 하다가 접고서 지난주부터 일일 용역 나가는 막내 처남 힘내라고 같이 하고 싶네요. 6879번님한테 당진의 통통 치킨입니다. 충남 당진 기지시리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에 파닭 한 마리, 네, 가서 잘 드시기 바라요. 3379번님 당첨. 정답 1번 비만이고요. 포천시 예술정원 입장권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9월 중에 딸과 함께 포천 여행을 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예술정원을 방문해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네요. 3379번님한테 포천시 예술정원 1999에 3명 입장권 보내드립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0183님 정답은 1번 비만이고요. 받고 싶은 건 양꼬치고요. 네, 왜냐? 1구형님 안녕하세요. 이제 더위도 한풀 꺾여서 아침 저녁엔 좀 시원한데 둘째 딸이 양꼬치를 좋아하거든요. 양꼬치 준다면 딸과 가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0183님께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배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신청곡 듣고 와서 여러분들의 문자를 계속 받아서 당첨자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라 그런지 문자가 평소 때보다는 좀 적군요. 네. 노사연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

0: 노사연의 사랑 듣고 왔습니다. 1, 2, 4의 청취자께서 돈가스 PD도 안 오고 늘잘 듣고 있네요. 빠블로 PD나 일구 오빠나 욕보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셔가지고. 자, 당첨자입니다. 1454번님, 정답 1번 비만 치료고요. 허리케인 라디오의 나눔 선물의 산 증인이자 역사인 김만희 사장의 김만희 떡볶이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육아에 늘 필요한 사랑하는 아내와 맛있게 먹고 싶네요. 마운자로 무서운 효과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서 대단한 약인 거 인정하면서도 가급적 안 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걸 희망합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 화이팅. 그렇죠. 이런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운동해서 식이요법 같은 걸 뺀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겠죠. 네. 1454번님한테 김만희 떡볶이라고 그랬었죠?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사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새싹 문자 6955번님 당첨됐네요. 1번 비만 치료제가 정답이고요. 미너 2인분 세트를 받고 싶어요. 왜냐,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먹고 싶습니다. 미너회를 예순되도록 한 번도 맛을 못 봤거든요. 크크, 예, 이렇게 해주셨어요. 6955번님한테 새싹 문자인데, 예, 보내드립니다. 가락시장의 바다나라에 자연산 활미너 모듬에 2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락시장의 아내분 모시고 잘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아, 이분을 전화 연결했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올해로 예순 되셨다고요?
1: 네.
0: 예, 동네 어디 계세요, 지금?
1: 아, 저는 담배동에 있어요. 지금 이동 중이거든요.
0: 방배동 차 안에서 전화 받으시나 봐요?
1: 예, 옆에 저 잠깐 세웠습니다.
0: 아, 세우셨고, 라디오 혹시 켜놓으셨어요?
1: 아, 껐습니다.
0: 아, 네, 그러시구나. 방배동, 어디 차 주차하는 데는 괜찮으시고?
1: 네.
0: 예, 허리케인 라디오는 어떻게 자주 들으셔요?
1: 네, 자주 듣죠.
0: 네, 어떻게 해야지 자주 들으세요?
1: 아, 제가 이 시간에 많이 외근을 나가는 편인데, 그때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0: 아, 외근을 나가신다. 어떤
1: 네.
0: 외근일까요?
1: 아, 제약 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0: 아, 제약회사.
1: 네.
0: 예. 그 마케팅
1: 영업 쪽이죠?
0: 영업
1: 네.
0: 쪽이. 예,
1: 네.
0: 그러시구나. 오늘 저희가 낸 퀴즈가 이 마운자로 아닙니까? 그죠?
1: 네.
0: 예, 마운자로 혹시 취급하는 제약회사는 아니시고?
1: 그거 합니다.
0: 아, 그거 하는 회사예요?
1: 예, 저희가 협약해서 그거 판매하고 있어요.
0: 요새 돈좀 버시겠네, 그러면.
1: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적은 아닌 것 같아요.
0: 생각보다는 많이는 안 나간다?
1: 네.
0: 이 마운자로가 어느 나라 거 제약회사 거예요, 이게?
1: 저희가 이거 협약할 때는 위고비죠, 위고비 저희가 하는
0: 아, 위고비시고. 하여튼, 그럼
1: 거는.
0: 위고비는 미제인가요, 이게?
1: 예, 미제죠.
0: 마운자로는요?
1: 전 그건 모르겠어요. 저희는 취급을 안 하니까.
0: 예. 자, 근데, 일본에서 마운자로를 사면은, 뭐, 스시자로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직구하면, 왜 이렇게 싸대요? 혹시 아세요?
1: 네,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질문 받았었어요.
0: 왜 환율 차이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1: 환율 현재 엔저도 있고, 뭐 하니까 이제 그래서 많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0: 예.
1: 국내가
0: 혹시,
1: 너무 비싸니까.
0: 청취자님도, 위거비 어떻게 주사 맞아보신 적 있어요?
1: 저희 큰아들이 한번 맞은 것 같거든요.
0: 큰아드님이,
1: 예.
0: 어땠어요, 그래서?
1: 좀 많이 도움은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소화가 좀 아주 그런 거좀 비자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0: 이거,

0: 주사 맞으면은 식욕이 많이 떨어진다며요.
1: 예.
0: 저도 좀 어떻게 맞아볼까? 저도 좀 비만인 체형이라. 그런데 이게 무슨 주사 맞다가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던데 뭐 소주 한잔 하면은 뭐 몸이 안 좋아진다 또 그런 게 있어서 손등 맞기도.
1: 예. 부작용도 있죠.
0: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1: 저희 아들 같은 경우나 이렇게 주위 분들 이렇게 드시는 분은 이제 소화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0: 소화.
1: 예, 안 맞는 분들은. 소리 좀 낼 수 없고 그런 것도 있다고 하죠.
0: 뭐 췌장염, 아까 어떤 분은 문자에 췌장염 얘기도 하시던데.
1: 근데 이제 속이 안 좋다 보면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0: 예. 췌장염이라는 그 장기가 우리 몸에 그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 기관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렇죠.
0: 뭐, 이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게 겁나기도 하고.
1: 큰일 납니다.
0: 자, 위거비가 지금 뭐, 네. 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한 1년 됐나요?
1: 이제 한 1년 된 거죠.
0: 그죠, 예. 네. 그게 많이 그 병원 같은 데서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1: 네, 당연히 처방이 있어요.
0: 처방은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
1: 네, 그래도 조금 생각했는데도 좀 나가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예. 위급이나 마운자로나 이런 값은 대충 약국에서 살 때 어느 정도 해요?
1: 가격은 좀.
0: 가격은?
1: 틀려서.
0: 예. 알겠습니다. 저 육구호님은 지금 뭐 예순 되도록 한 번도 민어회를 맛을 못 봤다고 그러셨는데 육구호님은 이제 하여튼 이거 위급이면 취급은 하면서도 맞지는 않으셨나봐.
1: 저는 아직 그 상태가 아니라서.
0: 아, 안 맞을 정도로 좀 날씬하다 이런 얘기시구나.
1: 네, 아직 몸이 그 상태는 아니에요.
0: 아, 이게 좋으시겠어요. 네. 네,
1: 고맙습니다.
0: 예, 어떻게 저 체중은 어느 정도?
1: 제가 지금 79kg죠.
0: 79. 예, 키가 네. 크신 모양이구나.
1: 아, 그렇지 않습니다.
0: 미치신데.
1: 75 정도 돼요.
0: 75에 79면은 예, 표준인가요, 그러면?
1: 네, 그런데 제가 워낙에 뼈가 이렇게 높게 태어나서
0: 예,
1: 너무 뼈무게인 것 같아요. 뭐.
0: 아, 그러시구나. 저는 한 68인데 키가. 의사 선생님 얘기로는 체중을 68까지는 낮춰야 정상 체중이다 그러더라고요.
1: 그렇죠. 그래야 본인도 움직이게 좀 편하시죠.
0: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멀었어요. 그래서 한번 맞아볼까 생각은 있지만 아, 겁이 나서 또 맞기도 그런 것 같고. 예.
1: 혹시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0: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문자도 주셨고 예, 가락시장 가서 와이프 모시고 가서 맛있게 민어회 잘 드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전화 감사하고요. 오후 영업도 네. 잘 하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마침 또 퀴즈를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냈는데 위고비를 영업하시는 청취자와 인터뷰해봤습니다. 힘든 싱어 가수죠. 최신영 씨의 노래 듣고 옵니다. 있는 거 주는 거야 없는 것도 아닌데

0: 최신영의 노래 사랑은 있을 때 주는 거다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그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이거를 실제로 경험하신 분. 근데 본인은 아니고 남편이 경험한 아내분이 0373번님인데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1번 비만이 정답이고요. 마운자로 한 달 하고 남편 코 고는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해서 7kg 감량했고요. 어우, 좋으시겠다. 두 달째 다이어트 중입니다. 한 달만 마운자로를 하고 한 달은 운동하고 식사 조절을 했습니다. 분당 정자동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0373님께, 네. 자, 그러면은, 나눔 선물. 분당 정자동에 계시다니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 식사권을 일단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분을 전화로 연결했답니다. 아내분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정자동에 계시고요.
1: 네.
0: 그 남편분께서 마운자로를 처방받으셨다.
1: 아, 네, 네.
0: 근데 이게 먹는 게 아니고 저 주사 하는 거죠, 주사.
1: 맞아요.
0: 오. 네. 그 어디가 맞아요? 어디다가 본인이 주사 놓는 거예요?
1: 배꼽 옆에요.
0: 네.
1: 한 마디? 아니 맞아요. 손가락 정도
0: 크기만큼
1: 네. 옆에 해서 주사를 본인이 직접 맞는 건데요. 아프지는 않아요.
0: 네. 아 그래요? 네. 천만 다행이나 아프지 않으니까. 그걸 몇 번 맞아요?
1: 일주일에 한 번만 같은 시간에 맞아요.
0: 일주일에 한 번.
1: 네.
0: 그러면은 한 달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번 맞으셨나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번이구나. 원래 그게 정량입니까? 한 달 네 번이?
1: 아니, 의사 선생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0: 네.
1: 첫 시작이 2.5 가장 적은 양으로 시작을 해서
0: 예.
1: 늘려나간다고는 들었는데
0: 예.
1: 아무래도 조금 무서우니까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심하게 막 이렇게 속이 울렁거리거나 입맛이 완전히 심하게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0: 네.
1: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빼려고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첫 시작이었어요. 지금 나이가 50대인데
0: 예,
1: 첫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잘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0: 저도 요즘 관심사가 이거 비만 탈출이거든요.
1: 아 네? 다이어트를 한 번도 안 하셨다면 효과는 좋으실 것 같아요.
0: 저는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해본 역사가 없거든요. 예.
1: 네, 저희 남편도요. 근데 본인이 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배만 나와서 아이들이 골룸이라고 놀려가지고
0: 골룸?
1: 네. 네.
0: 제 지료는 사실 그랬어요. 아 이렇게까지 배 나오는 것도 말이야. 이거 나 돈 들여서 배 찍은 건데 이걸 왜 아깝게 빼냐.
1: 그렇죠.
0: 근데 요즘 생각을 좀 바꿨어요.
1: 돈 들어가고 뺄 때 돈 들어가니까. 네.
0: 어쨌든 저도 이제 빼려고 그러는데 남편분이 이거 맞고 7kg를 빼셨다.
1: 네, 우선은 처음에 한,

0: 며칠 만에 이제 아무래도 먹던 사람이 안 먹으니까 3kg는 잘 빠지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새끼를 제대로 좀 많이씩 먹으니까 바로 1kg가 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같이 식사 조절을 같이 해가지고 덕분에 저도 막 같이 뺐고요.
1: 그러시구나. 네.
0: 네.
1: 그러면 남편분이 7kg면 원래는 얼마에서?
0: 80.5였어요.
1: 80.5.
0: 네.
1: 아, 그러셨구나. 예. 그러면 지금 한 73.
0: 네, 73, 최저 찍은 게 이제 72.3인가 6인가
1: 야,
0: 그랬고요.
1: 최근 체중인가 보죠?
0: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
1: 제가,
0: 혼자로는
1: 예.
0: 한 달만 하고 안 했고요.
1: 아, 그러면은 몇달 동안에서 7kg가 빠진 거예요?
0: 두 달여.
1: 두 달. 마흔자로는 한
0: 한
1: 달만
0: 달
1: 했고.
0: 했는데 그때 한 4, 5kg는 빠졌어요.
1: 그때 많이
0: 그리고 이제
1: 빠졌고.
0: 그거로 유지하면서 이제 안 먹으면서 같이 했더니, 근데 확실히 입맛 없는 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식사량이 현격하게 줄어듭니까?
0: 그렇죠. 옆에서 같이 먹자고 막 꼬시지 않는 한 그렇게 먹고 싶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1: 지금도 이제 그거 약을 주사를 안 맞은 지한 달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0: 같이 하고 있어요. 네.
1: 음식
0: 밥 먹,
1: 욕심이
0: 제가
1: 많이
0: 치사를 안
1: 사라졌다.
0: 먹어. 아, 본인이 이제 배가 들어간 걸 느끼니까, 네, 의지로 하고 있는 거죠.
1: 보기
0: 네,
1: 좋잖아요.
0: 기분이 좋아지니까.
1: 그러니까 보기 좋아지고 그다음에 뭐예요?
0: 아,
1: 그죠?
0: 술은 안 좋아합니다.
1: 아니 아니니까 배가 쏙
0: 네.
1: 들어가니까 일단
0: 네.
1: 거울 보기가 좋잖아요.
0: 맞아요.
1: 그 다음에 또 몸이 가벼워지니까 가뿐해질 거고. 그러니까, 아, 이제 그거 도움 없이도 나 이제 살을 빼야 되겠다. 각성을 하셨다. 이런 얘기네.
0: 네, 근데 진짜 옆에서 같이 있을 때 좋은 거는 잠잘 때코 고는 게 너무 심했는데 같이 못 잤는데 지금은 코 고는 게 없어졌어요.
1: 그왜 그렇대요, 그거는?
0: 네, 남들 얘기로는 뱃살이 빠지니까 살이 빠지니까 코 살도 같이 빠지지 않았나. 호흡이
1: 무슨 살?
0: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 무슨 살이 빠졌다고요, 같이?
0: 코,
1: 콧살?
0: 제, 저희 그냥 코 속에 있는 살도 같이 빠졌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1: 콧살이 두꺼웠었는데, 뱃살 빠지면서 콧살도 좀 얇아졌다. 그래서
0: 네. 근데
1: 코 고는
0: 걷는 거
1: 게.
0: 운동도 거의 2시간 반씩 계속했어요. 하루도 안 빼고.
1: 어디서 걸었어요?
0: 아, 분당에는 탄천이 좀잘돼 있어서요.
1: 탄천 따라서 왔다 갔다 하셨구나.
0: 네.
1: 2시간을 걸으세요?
0: 네.
1: 와,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참 좋으시겠어요, 가족이.
0: 네, 다들 이제 아이들도 이뻐지고 있대요. 네.
1: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송 듣다가 3983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네. 190, 저는 위고비 마운자로 도움 없이 4개월 만에 93에서 68kg까지 운동하고 식이요법으로 뺐습니다. 190도 운동하고 곡차 좀 줄이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기, 청취자님, 그 남편분은 이거 약 처방 받는 동안에 지금까지 두달 지났다는데,
0: 네.
1: 어떻게 저 소주 같은 건 하셨어요?
0: 아, 아니요. 그게 췌장이 안 좋다고 들어가지고요.
1: 네.
0: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술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저희가 워낙에 또 술을 안 좋아해서.
1: 그러시구나. 뭐잘 됐네, 그러면. 워낙
0: 네.
1: 곡차도 잘안 하시는 분이니까, 예. 약효도 잘 받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저기, 분당 곱창 식사권, 네. 예, 분당
0: 네.
1: 양곱창 2인 식사권 정자동에 가시면 있거든요. 요거 같이
0: 아,
1: 가서
0: 네네.
1: 남편분하고 가서 재밌게 노시기 바랍니다.
0: 네,
1: 그
0: 알겠습니다.
1: 남편은
0: 감사합니다.
1: 같이 가면 안 되겠네. 저지 아이들하고 다녀오셔야 되겠네. 남편분은 이거 먹으면 살찌니까. 예?
0: 아, 같이 하고, 뭐, 네. 같이
1: 그래요.
0: 먹고,
1: 알겠습니다. 예.
0: 그거 한끼 먹고, 3시간 뛰죠, 뭐. 네.
1: 아이고, 좋습니다.
0: 네.
1: 자,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0: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1: 네, 건강하시고요. 예.
0: 네.
1: 자, 분당에 계신, 예, 마흔자로를 경험하신 분. 이분은 원래도 이제 곡차를 안 좋아하시니까 이 처방받는데 크게 부담은 없으셨겠네요. 아, 7kg가 빠졌다니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수는요, 살 뺄 데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네. 강진이 부릅니다. 강진 씨. 예. 강진 씨는 어디 살 뺄 데가 없는 분이에요. 흐르는 강물이 되어.

날에 이슬처럼 내 마음도 고요히

살뺄 데가 전혀 없는 가수 강진 씨의 흐르는 강물 몇 신곡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먼데이죠. 3, 4부에서는 한 달에 한번 하는 대결 서강 대교가 기획되고 있습니다. 가수 강민주, 서지효 씨 즉석 라이브 쇼 대결입니다. 오늘 그리고요, 보조 MC로서 아주 유명한 가수가 나오는데 누가 나오느냐? 진심원 씨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참고로 오늘 저 파블로 PD가 참 혼자서 대본 쓰고 막 사극 연기 뭐 이런 거 불꽃 튀는 연기 대결 대본을 갖다 써놨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빈 연기를 누가 과연 더 잘할 것이냐. 강민주가 잘할까? 서지효가 잘할까? 이 대결을 펼칠 거예요. 자, 그러면 2부 여기서 마치고요. 끝곡으로 성환의 아름다워라 들으시고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와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32.5도입니다. 강남 순환로 성산방면 봉천터널 안 5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터널 안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면으로는 하월곡에서 종암분기점 구간의 1차로에서 보수공사가 계속되면서 묵동 나들목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으로만 월계 1교에서 3계교까지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고창분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승용차의 추돌사고 처리작업이 진행 중이고 목포방면 무안 4터널 안 1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면 중원터널 안 1차로에서 사고가 있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미사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3부 첫 곡입니다. 추가열 여수행.

휴가열의 여생열차 듣고 왔습니다. 마운자로 경험담 6974번님이 하나 더 보내셨네요. 근데 이거는 실패담이네요. 예. 지난 겨울에 저희 집사람이 50대 후반 나이에 마운자로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렵지는 않아 보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주사 맞으면서 1단계에서 늘리지는 않고 석 달을 하면서 9kg를 뺐거든요. 그런데 주사 끊는 순간부터 슬금슬금 다시 요요가 오더라고요. 집사람 친구들도 여럿이 같이 했는데 다들 주사 끊고는 원상복귀가 돼서 우리 집사람까지 전원 실패했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요요 현상이 있군요. 아, 참 운동하고 식이요법으로 빼는 게 예, 이게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잠시에 시작할 서강대교 함께 진행해 주실 가수입니다. 진심원의 신곡 산 넘어 산 듣고 나서 서강대교를 시작하겠습니다.

0: 헐크 라디오 전설 미녀 가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대결 서강
1: 대결.
0: 제3한강교는 아닙니다. 오늘 대결 서강대교입니다. 성인 가요계 미모 서열 1, 2위 가수입니다. 먼저 1위가 오까락지 강민주 씨.
2: 1위는 아니에요.
3: 맞아요, 맞아요. 네.
0: 이어서 2위 신곡.
2: 1위 아니에요.
0: 길빵길빵 서지효 씨. 어서 오세요. 야, 한 달이 금방 금방 온다. 너무 잘 지냈어요, 지효 씨?
2: 네. 네.
0: 뭐 하고 지냈어요?
2: 그냥 뭐 왔다
0: 너무 더웠잖아, 그죠?
2: 너무 더워가지고.
0: 자, 네. 미모 1위 강민주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2: 아, 1위 아니에요.
0: 아니, 네. 1위라 그래. 그렇죠. 언니잖아.
3: 네, 미모 1위는 또 1위답게 네,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0: 아, 미모 1위 그랬더니 아니야 얼굴에 네, 만면이나 미소가 가득해. 아까 들어올 때는 막 인상 찌푸리고 들어오더니. 자, 그리고 오늘 아주 특별한 보조 MC 겸 심사위원입니다. 본인의 일대기를 담은 곡, 아까 조금 전에 들었죠. 산 넘어 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심원 너는 아느냐. 가수 진심원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진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0: 그 산 넘어 산 보면은 네, 진심원 씨의 젊었을 때 일대기가 쫙 들어가 있는데, 반지하 세 번이나 뭐 이사하고 30대 초반에 실패를 했고. 어?
4: 그 그냥 제 얘기에 써놓은 거죠.
0: 뭐 아버지도 원망하고 뭐.
4: 어? 그러니까 그 사업 실패했을 때 네, 돈이 좀 궁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계셨으면 아버지한테 아빠 그때 뭐 돈 좀 어떻게 좀 해줘 이렇게라도 할 텐데
0: 어머니 모시고 살았다 그랬지.
4: 그런 생각이 좀 나고 실패하고 나니까 아버지 원망도 하고 이런 생각이.
2: 근데 멋있다.
4: 뭐가?
2: 근데 자기 얘기를 이렇게 노래에 고스란히 다 담아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멋있어요.
4: 뭐 이게 막 뜨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나도 나를 한번 돌아보자 이런 느낌으로 만든 거죠.
2: 자서전처럼 자서.
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마지막에 가면 뭐 고생했다 시 시모나 뭐 이런 느낌.
4: 그렇지.
0: 아주 웃겨.
4: 고생했다.
3: 그러니까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투닥투닥투닥
4: 네, 투닥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고생했다. 사랑한다. 시모나
3: 잘
4: 이런 거죠.
3: 잘 살았다.
4: 아, 그렇죠. 예.
0: 미모 1위라 그랬더니 아주 네, 강민주 씨가 싱글벙글이야.
3: 아, 좋습니다. 아니, 네, 오늘 좋게 아주 출발하네요.
4: 강민주 씨는 네, 진짜 미모 1위예요. 네.
2: 뭔 네,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둘이서.
4: 고생. 서지효 씨는 미모 1위예요.
0: 여보세요. 기대가 있어요.
2: 컨디션 안 좋네.
0: 아, 됐고. 강이야. 그나저나 오늘 저 허리케인 라디오 하면서 1, 네, 2부에서 그 비만 치료제 네, 뭐 스시자로 마운자로 위고비 이런 얘기 전화 인터뷰도 두 분이나 해보고 그랬는데, 뭐 두 분은 미모 1, 2위 두 분은 뭐 이런 치료제 필요 없죠?
2: 미모 1위인 서지호는요. 네, 네. 네. 워낙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 자존심 상에서 이 뭔가 운동으로 해결을 그렇지, 해야지.
0: 이런 뭐 주사제 없어도. 네. 그죠? 네. 한 번도 안 맞아보고 온 네, 거고. 예. 네. 역시 뭐 미모 2위다워.
2: 안 맞아도 11자 네, 있습니다. 복근이 아직도.
0: 아, 그렇습니까?
4: 11자?
2: 네. 네.
4: 이렇게 11자?
0: 가로로?
2: 그거는 그 일본 계시는 분들이 가끔 하시는 거고.
0: 됐고. 강민주 씨도 뭐 이런 치료제 네, 필요한가요? 어때요?
3: 아, 저는 필요할 때가 많아요.
0: 예, 어, 그래요?
3: 예.
0: 많아요?
3: 이게 또 갱년기가 딱 지나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슬금슬금슬금 찌는 그 살이 이게 차라리 팍 찌면은 어떻게 뭘 할 텐데 요 조금씩 찌는 살이 맞아, 맞아, 그게 아주 사람을 아주 돌게 만들더라고요.
4: 근데 관리를 잘 하시잖아요. 제가 옆에서 많이, 보면
3: 예, 많이
4: 뭐 술자리 가도 뭐 안 먹고
2: 아유,
4: 안 먹고
2: 뭔 소리예요.
4: 먹고 싶을 때만 먹더라고요.
2: 아, 먹고 싶을 때 폭식을 하죠. 근데 진짜 언니하고는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여자끼리는 또 이렇게 사우나도 같이 가고 하잖아요.
0: 네.
2: 어쨌든 네, 아직까지는 볼만합니다.
0: 됐고. 그러니까.
3: 아니, 가끔 가다가 사실 이렇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은 네, 배에다 힘을 딱 줬을 때의 제 모습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은 괜찮은 네, 그걸로 하죠. 네.
4: 저는요, 이제 거울 앞에 섰는데 어느 날 네, 진짜 배가 임신 8개월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의상을 입었는데 바지가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위에 자켓이 단추가 안 채워지니까 이게 그 왜 우리가 일이 없을 때 막 놀고 먹게 되잖아.
2: 맞아요.
4: 그러면 이렇게 찌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고 제가 형이 마운자를 했었어요.
0: 오, 진짜로?
4: 마운자를 한 달을 했는데.
0: 언제 했어요?
4: 이제 한 석 달 전에 한번 했는데 진짜 한 달 만에 했잖아.
0: 일주일에 한 번만
2: 얼마나 빠졌어요?
4: 5kg 빠졌어.
0: 한 달 만에? 네.
4: 근데 이게 한 2주 만에 한 3kg 빠지더라고. 에이.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내장 안에 있는 게 다 비어. 일단 다 비고 저녁에 안 먹게 되고.
2: 안 먹게 되니까.
4: 내가 이제 막 먹고 싶은 그런 게 안 생기더라고. 안 생기고.
0: 식욕이 안 땡긴다 이런 얘기구나.
4: 예. 네. 그러고 나서 한 달 하고 나서 이거 더 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갖고는 딱 끊었지. 끊었는데 식욕이 아주 도다. 막 땡겨. 큰일 났어, 이제 나는.
0: 아, 그러니까 빠지긴 빠졌어요, 3kg가?
4: 예, 형님. 그, 어떤 바지가 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야, 자, 여기까지. 네. 자, 살 빼는 이야기 좀 건강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우리 세 분은 다 아는 사이 아닙니까? 가요계 선후배고.
2: 그죠? 네,
4: 잘
2: 알죠. 친하죠. 제가, 어렸을 때 가수의 꿈을 키우면서 딱 두 가수 선배님을 공연을 보러 쫓아다닌 적이 있어요.
0: 누구예요?
2: 유일하게
0: 여기 진시몬 씨,
2: 진시몬 시몬이 오빠랑 네? 그다음에 전영도 선배님.
0: 오,
2: 네, 딱 두 사람만.
0: 뭐 그 롤 모델로 삼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2: 너무 그때는 일단 최고였고 낯설은 아쉬움 뭐 최고였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학교 다닐 때 부산에 있었거든요.
0: 네.
2: 근데 오빠가 이제 부산을 또 자주 공연을 왔어요.
4: 맞아.
2: 그래서 오빠가 오면은
4: 제가 고등학교 때 봤어요.
2: 예. 저 아기 때 본 거예요. 예. 예.
0: 아니 고등학교 다니는 여고생이고 여기는
4: 방송국에 다니는
0: 기성 가수인데.
2: 예, 제가 그 M본부 예. 청소년 리포터를 했었어요.
0: 아.
2: 그래서 이제 이렇게
0: MBC
2: 오시면
0: 부산 방송국에 다니다가
2: 그때 이제 이런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오시면 저는 솔직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4: 그때도 우리 서지호 씨는 미모 1위. 2위. 강민주 씨 1위.
2: 그때 이제 같이 잘, 그때 같이 이렇게 공연 보고 했던 친구 중에
0: 네.
2: 배우로 또 성공한 친구가 있어요. 네. 1화.
0: 네.
2: 아, 1화 씨. 네. 1화가
4: 그랬구나.
2: 또. 네.
0: 1화가 많으신 분.
2: 지금 너무 잘 됐죠.
4: 네. 오늘 네. 컨디션 안 좋으세요? 왜 그러세요?
0: 강민주 씨 물어봐야지. 네. 진시몬 씨하고 어떻게.
2: 아, 시몬이하고 친하게 된 거.
0: 여기 이제 진시몬 씨 동생인 거지.
2: 네네. 네. 근데 제가 사실 뭐 굉장히 또 활동을 오래 해가지고 맨 처음엔 저보다 오빠인 줄 알고 몇 번을 저기 몇 살이에요 그거를 네. 몇 번을 물어봤어요.
0: 근데
2: 그렇게 보시는 또 않는데. 그리고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한 세네 번 정도를 묻고 나니까
0: 동생이야?
2: 저기 누님 먼저도 나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워낙 동안이잖아요, 오빠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은 또 모임에
4: 같은 모임도 하고 네, 친해요.
2: 그리고 또 네. 이제 술도 같이 또.
0: 네. 자 여기까지 자 인사를 좀 드렸고 자 지금부터 대결 서강 대결 지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진시몬 씨가 노조 네. MC니까 오늘은 청취자 참여 안내 멘트 요거 좀 해주세요.
4: 청취자 참여 안내 멘트가 어디 있죠?
0: 네, 대결 서강 대결
4: 여기 있네요.
0: 이거 좀 이거.
4: 알겠습니다.
0: 파블로가 밤새서 쓴 거야 혼자서.
4: 미모 112가 있으니까 헷갈리네. 아 대결 서강 대교 노래 잘하는 가수 강민주 씨 그리고 서지호 씨한테 라이브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여러분 아시죠?
0: 네.
4: 많이 보내주세요.
0: 자, 이제 노래 대결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이 나오면은 항상 몸풀기 대결을 해.
2: 예? 아,
0: 연기 대결하고.
4: 아, 예.
0: 근데 오늘 연기 대결은 거의 사극 수준이야.
4: 네.
2: 사극인데요.
0: 사극. 네. 거의 장희빈 연기를 해.
4: 네. 네. 네.
0: 나하고 진시몬 씨는 금부도사?
4: 금부도사.
0: 뭐 그런 거 역할을
4: 약간 하네. 그 옛날에 의금부 검사 같은.
0: 그러니까. 예. 예? 자, 특별히 저 파블로가 이 각색을 한 대본입니다. 이거 밤새서 연구해서 쓴 거야 대본.
4: 작가도 없고 진짜 혼자
0: 정성껏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4: 1인 다역을 하네요.
0: 이게 예.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름하여 장희빈의 마지막 순간.
4: 아~
0: 얼마나 비참한 순간이야.
4: 사약받는.
0: 완샷해야 되잖아. 등장인물이 누구냐. 장희빈과 금부도사. 자 강민주 서지호 씨가 장희빈 역할을 물론 해줄 거고 저하고 진시몬은 금부도사 역할하는 거예요.
4: 네.
0: 자 등장하는 금부도사가 아주 독특한 캐릭터라고 하는데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본 다 폈죠?
2: 네. 네. 우리 자, 그러면 연기... 진짜 연기자 되는 거.
0: 진시몬 씨부터 진시몬 씨하고 서지호 씨가
2: 아, 오빠랑요. 네.
0: 해가지고 먼저 한번 해볼까?
4: 알겠습니다. 네.

0: 어마 사약이옵니다. 여기 그 수령 확인서에 사인 좀 부탁드리겠사옵니다.
1: 사인? 아니 사약 마시는데 서명까지 봤소?
0: 이게 그 절차라 가지고 말입니다. 나중에 감사가 나오면은 이게 뭐 전달이 됐느니 말았느니 마셨느니 말았느니 이런 이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참, 죽는 사람한테 행정 절차 걱정을 시키는구려. 참나.
0: 그리고 마마, 요거 원래 어이가 직접 와야 하는데 그 양반이 오늘 휴가를 가보러 갔고 제가 대신 왔사옵니다.
1: 사약 배달까지 대타를 쓴단 말이오.
2: 어, 좋았어.
0: 아이, 보면 알잖아요. 작가도 없고 인력이 많이 딸려요. 요즘 궁안이 뒤숭숭합니다.
2: 왜 근부조사가 4시 같았고.
1: 이 나라는 마지막 가는 길까지 이 모양이란 말이오.
0: 마마, 해 뜨기 전에는 마무리를 해야 하옵니다. 얼른 쭉 들이키시지요. 원래 그 원샷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 네, 이놈!
2: 저 장관, 아이고, 무서워라.
1: 주상 전하!
2: 왜, 왜?
1: 정령 소인을 이리 보내시겠다는 겁니까?
2: 거기 약사발 밑에 써 있잖아, 완샷이라고.
1: 조용히 좀 해라, 이봐! 소인, 이리 떠날 수는 없사옵니다.
2: 야, 여기 죽인다.
0: 아니 왜 이러십니까? 게임 끝난 거 아시면서 다 바꿔줬어요. 이러다 날 셉니다. 쭉 완샷 너는 아느냐.
2: 야, 오늘 뭐 장희빈 연기 아주 뛰어납니다.
3: 야, 왜 성대결절 왔다는데 그래도 괜찮아?
2: 아니 이거 사극 PD가 보면은 말이에요. 아, 어? 전화 올 것 같은데 장희빈 역 좀 해달라.
3: 아, 연기 잘해요.
4: 이놈의 승부욕 때문에.
2: 야, 진짜 아주 진짜인 줄 알았어. 소름 돋았어.
1: 아, 바볼라.
2: 잘했습니다.
3: 자, 기대됩니다, 진짜.
2: 그러면 이제 진심원 서지호의 장희빈 마지막 순간에 이어서 그러면 저하고 강민주 씨가 네. 장희빈의 마지막 순간 대본은 똑같은 거예요.
1: 네.
2: 자, 효과음 틀어주세요. 마마! 마마!
5: 왜 그러느냐?
2: 사약입니다. 여기 수령 확인서 사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 뭐라? 사인? 아니 사약 마시는데 서명까지 봤소?
2: 이게 그 절차라서 말이죠. 나중에 감사 나오면 또 물어보거든요. 확실히 전달했냐 마냐.
5: 허허, 주모야? 아니 죽는 사람한테 이 행정 절차 걱정까지. 아이고 참네. 아이고.
2: 그리고 마마, 이거 원래 어이가 직접 와야 하는데 아 그 양반이 오늘 휴가라.

0: 내가 대신 온 거요.
1: 아니 사약 배달까지 아니 대타를 쓴단 말이오.
0: 배민, 어? 배민이 왔습니다. 배민. 인력이 딸려갖고 요즘 궁 안에 일이 좀 많습니까?
2: 뭐 병광이세요?
1: 아니 이 나라는 마지막 가는 길까지 왜 이 모양이란 말이냐.
0: 마마! 네? 마마!
1: 왜 그려? 사약 먹을 사람이 아니야.
0: 뜨기 전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얼른 쭉 들이키시지요. 원래 원샷 즐기지 않습니까?
1: 반샷 즐기요. 반샷.
2: 꺾어 마시라.
1: 아니 내 이놈! 내 이놈! 주상전하! 아니 정령소인을 이리 보내시겠다는 겁니까?
3: 얼른 가봐라.
1: 소인 이리 떠날 수는 없습니다.
0: 제 해령포 부르는 것 같아요.
1: 해령포로 돌아.
0: 아니 마마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거 게임 끝난 거 하면서 이러다 날 셉니다. 날 새.
1: 나는 못 마신다. 나는
2: 네가
1: 사약 끊었다 내가.
0: 자 박수.
2: 아니 그 다 다르다. 개성이 형님은 병광이세고 저 누나는 주모 같아.
4: 아니 막걸리 한 사발을 이렇게 먹으란 말이냐 이런 것.
0: 내 장혜빈 역은 그래도 서지호 씨가 잘한 것 같아.
3: 그럼요. 네.
0: 서지호 진심원 네. 팀 우승. 이걸로
2: 뭐 몸풀기
0: 뭘 주냐 이놈아. 줄게 뭐가 있다고.
2: 아, 뭐
0: 주냐
2: 대결이라 해서 서방
0: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이놈아.
2: 알겠습니다.
0: 그거나 가져가거라 대본이나.
2: 알겠습니다.
0: 자 긴장감 풀기 위해서 몸풀기 대결로 장희빈 완샷하던 날을 연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그럼 본격적인 서강 대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원 씨가 문자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9858님, 최고 앵커님 주말에 뭐 하셨어요?
0: 아니, 그 문자 말고 여기 있잖아, 여기. 아. 여기 이거
3: 아니,
0: 있잖아.
3: 저번 달 유현상.
0: 아. 문자 소개 써 있잖아.
2: 아니, 생방송인데 생방송.
0: 아니야, 이거 읽으라고.
3: 유현상 선배님보다 좀 나을 줄 알았더니
0: 야,
3: 뭐.
0: 읽어, 읽어.
2: 대결 서강대교 강민주 서지호 두 분이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신청곡 계속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입니다. 네. 자 바로 라이브 대결 갈까요?
0: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대결 1라운드인데 자 아무래도 미모 2위가 시작할 것 같아. 서지호 씨부터.
3: 1위. 네.
0: 지금 잠깐 뭐 시간을 좀 끌어달래. 뭐가 또 준비가 안 됐구만. 아 뒤에 여기 화면이 준비가 안 됐어. 저희가 워낙 인원이 없어가지고.
3: 네.
0: 자 우리 저 엔지니어가 들어와가지고 뒤에 화면에 노래방 화면이 떠야 되는데 그게 잭이 연결이 안 됐네.
2: 아~
0: 네.
2: 아니 근데 그 서지호 씨 이 성대 결절 오잖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 막 이거 걸걸하게 그렇게 아까 뭐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3: 그거 어디 먹고 살아야 돼.
2: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3: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아 목 너무 썼어. 지금.
2: 목 많이 쓰면 지금 무조건 답이 없어요. 쉬어야 돼요.
1: 네. 저도 지금 감기가 네. 또 왔어요. 6월 달에 심하게 왔다가 네. 다시 또 감기가 왔는데 에어컨 때문에
0: 아 그랬구나.
1: 네 어쩔 네.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목 감기 정말.
0: 자 이제 됐고요. 이제 시간 끄기 안 해도 돼. 이제 시작이 이제 엘프 노래방 이 조작이 이제 됐으니까.
1: 네네네.
0: 자 오늘 노래방 기계 엘프 조작에는 강민주 씨의 매니저입니다. 제 오른쪽에 앉아 있는데요. 고대석 실장이 수고를 하겠습니다.
1: 인사 반하세요.
0: 모자 멋있다, 쟤. 야, 까만 모자. 야, 그러면 서지호 씨부터 1라운드를 아, 하는데, 네. 신청곡이 들어왔어.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요거.
1: 네. 아, 맞아.
0: 네? 요거.
2: 문주란 씨 노래죠, 이게? 네. 원래? 예.
0: 자,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귀찮게 합니까? 어때요? 예? 네?
3: 저는 그런데, 네. 언니는 아니잖아.
1: 아니, 그래서 사실 제가 안 만나요. 귀찮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0: 아, 잘하죠. 네. 알겠습니다.
1: 내가
2: 귀찮은 존재인 거예요. 네. 아내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노래방 가서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네. 이 남자는 여자를
3: 귀찮게. 네.
0: 고대석 실장, 자, 노래 스타트.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서지호 씨가 부릅니다. 누가 잘했는지 여러분 문자를 보내주세요.
1: 아, 이거 아닌데. 여보세요.
0: 네, 고대석 실장.
3: 아니, 그거 아니네. 실장님 맞아. 실장님.

0: 지금 뭔 노래를 틀는 거야? 오늘 방송사고 여러 차례 난다.
1: 그러니까.
2: 아니,
0: 지금 빈자냐 아니고 남자는 아니, 여자를 귀찮게.
1: 자기가 부를 걸 틀면 안 되고 우리 서지우 씨가 부를 걸 틀어야지.
0: 고실장 저기 앉아야지 졸고 있었나 봐.
1: 형님 어? 좀 오래됐거든 고대석이가. 어. 아, 이 바닥 오래됐어.
0: 눈이 빠졌나 봐.
1: 지금 눈이 노안이 와갖고.
0: 와, 잘 안 보여?
3: 저리까지 거죠.
0: 자, 나왔어요?
3: 됐어요?
1: 자.
0: 됐어? 빈잔 나오는데 또
1: 계속 빈잔이 뜹니다.
3: 빈잔 신청곡 들어온 거 있어요? 빈잔
0: 남자는 야. 여자를 귀찮게 해. 예.
3: 자, 기네요.
0: 고실장 빨리 네. 좀 해주세요. 방송 사고 납니다 지금. 네. 자 나왔습니까? 빈잔이 또 나. 야 빈잔 할래?
3: 자 빈잔.
0: 빈잔.
3: 빈잔.
0: 빈잔.
3: 자,
0: 빈잔. 갑시다. 예. 빈잔.
3: 빈잔.
4: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3: 아 언니 빈잔.
4: 네 언니 가겠습니다.
0: 그러면 강민주 씨가 빈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민주 씨가 먼저 하겠습니다. 빈잔. 박수!

0: 그래도. 고대석 실장이 이제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네. 묻혀주니까 강민주 씨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1: 사실 부르기가 힘든 게 또 네. 남자 노래고.
0: 그렇지.
1: 또 갑자기 뜬금없이.
0: 남진 원곡이죠, 이 노래가.
1: 그렇죠.
2: 예, 예. 예.
1: 뜬금없이 하셨잖아요.
0: 그러니까. 감기 걸렸는데도 뭐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고.
2: 아, 근데 이번 감기는 해주셨어. 정말 가래, 콧물이. 뭐 완전히
0: 그 목소리의 확연히 저도 느끼겠어요. 그쵸? 감기 투혼이라는 거. 아유 정말 애쓰셨습니다.
1: 자 우리 서지효 씨 뭐예요? 아까
0: 아니 이제 서지효 씨 전에 예. 아라한 7477.
1: 예. 예, 와 잘한다. 짱이 엄마. 다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마음으로 파이팅 하셨습니다.
0: 저기 여보세요. 예. 보조 MC면 이런 거 좀 잘 들여다보고 그래요.
1: 아 저도 감이 많이 떨어졌네. 진짜 오랜만에 나왔더니.
0: 아. 메인 MC는 나야. 네. 아, 시몬 씨는 보조니까 저러고 네. 잘 보라.
1: 알겠습니다.
2: 시몬이 이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나이를
1: 먹었네. 태발이 형을 부르지 왜 저러고 있었을까.
0: 태발이 저기 갔잖아.
1: 어디 갔어요?
0: 생활전선이라고.
1: 아, 그래요?
0: 생활전선 알바전선에가 있어요. 네.
2: 요즘 또 라이브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1: 아.
2: 땡 라이브를 아주 열심히. 예.
0: 자, 그러면 강민지 씨 빈잔에 이어서 1라운드 서지호 씨의 라이브 신청곡.
3: 미워요? 뭐예요?
0: 미워요?
3: 예.
0: 미워요.
3: 미워예요?
0: 네.
1: 이별을 아니지 그건 아니지.
0: 고대석 실장이 뭐
1: 지금 미워요.
0: 아무거나 막 틀고 있습니다 지금.
1: 또는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0: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1: 예.
0: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예. 우리 보고 시간을 끌어달래. 예.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노래 나올 때까지.
2: 아니 노래 나올 동안 뭐 했어요 저 우리 매니저 진짜. 어?
1: 긴장했잖아.
0: 저 강민주 씨 고대석 실장의 강민주 씨 저 매니저시네.
2: 예, 맞습니다. 예.
0: 평소에 답답하신 적 없습니까?
2: 아, 많아요.
3: 음악 주세요.
0: 나왔습니까?
1: 아유, 예.
2: 자. 가!
0: 남자는 좋아. 여자를 귀찮게 나옵니다. 자 서지호 씨 노래 듣겠습니다.

0: 김기현 씨가.
1: 네, 문자가 많이 네, 왔어요.
0: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네. 우리 고대석 실장이 좀 늦게 네. 음악을 했는 바람에 아주 힘들게 노래 잘 들었습니다.
1: 형님, 이분이 수금이 답이다예요? 아니면 수급이 답이다?
0: 수급이 답이다. 아, 수금이 안 보여요, 답이다. 글자가? 비읍받침이잖아.
1: 나 수금이 좀 요새 들어와서.
0: 미음받침이 아니라 비읍받침.
1: 수금이 답이다. 서강대결. 수급이 답이다.
0: 네, 님께서.
1: 님께서. 서강대결 멋집니다. 서지호님 진짜 잘하십니다 하셨고. 네. 박명수님께서 서지호 씨 노래 너무 잘해요 하셨고.
2: 감사합니다.
1: 3453님. TV 채널 돌리다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어요. 너무 재미납니다.
0: 네, 텔레비전으로 지금 보고 계시대요.
2: 네. 네. 네.
0: 자,

0: 진심원 씨. 네. 가수이자 동시에 이제 작사 작곡 네. 싱어송라이터신데 네. 두 가수 특색을 좀 분석을 해볼 수
1: 완전히
0: 있을까?
1: 다르죠. 네. 많이 다른데 우리 네. 강민주 선배님은 그 목소리가 중하시잖아.
0: 그렇지, 그렇지.
1: 중저음이 참 좋은데.
0: 오가락지.
1: 네, 뭐 회령포 같은 거 듣다 보면은 형님은 좀 제가 얘기할 땐 가만히
0: 있게. 알았어, 알았어. 어.
1: 그래갖고 우리 누나는 네. 중저음이 좋은데 하다 보면 고음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고음이 또 아주 색깔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색이 본인만의 색깔이 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노래를 해도 한 번 불러도 열 번 부른 효과가 나옵니다.
0: 단점은 없어요?
1: 단점은 얘기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지호 씨는, 네. 서지호 씨는 뭐, 하여튼, 뭐라 그러지? 리듬 참 잘 타죠.
0: 서지호한테는 네. 만큼도 서운한 얘기하면 큰일 나.
1: 쟤는
0: 다 잘하는 거.
1: 바로 삐칩니다.
0: 그러니까.
1: 그리고 막 우리 가수들 있는 데서 나 씹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참 잘하는 가수죠.
0: 네, 좋아요. 네.
2: 네. 우리 지호 자. 입 되게 무거워요. 네. 네. 입술에다가 필러를 넣는지.
0: 쭈쭈쭈. 네. 1라운드 네. 자, 서강 대결 여기까지 하고 이제 2라운드로 좀 넘어갈 건데. 네. 자, 이번에는 강민주 씨가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된 겁니까? 네, 네. 강민주 씨도 2라운드 첫 번째 하는 걸로 할까요?
2: 네, 그럴까요?
0: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신청곡 들어왔는데. 네.
2: 이거 이게 아, 양수경 씨.
1: 네. 이 노래 기대되는데요.
0: 좋습니까?
1: 네. 네.
0: 색깔하고 자, 그러면 고대석 실장님. 네,
1: 어떤 네, 느낌이 날지.
0: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1: 양수경 씨 노래죠.
0: 강민주 네. 씨가 부릅니다. 네. 박수! 문자 주세요, 여러분들. 감상하시고.

0: 김민규 씨의 두 번째 노래였습니다. 이별의 끝은 어딘가 양수호 씨 원곡인데 역시 중후한 목소리 아주 좋았어요.
1: 예. 예.
0: 노랫말이 강민규 씨 참 구구절절해요. 뭔 이유로 나를 떠났냐.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했던 저 남자인데 왜 떠난, 왜 떠난 거예요?
1: 다른 남자, 여자 네. 생겼지 뭐.
0: 삐졌나? 뭘로 삐졌지?
2: 코를 골아서.
1: 아니 진짜 누나 코 골면 진짜 싫어?
2: 싫지.
1: 옆에 자는데 코 골면?
2: 남자 코 골면 싫죠.
1: 야, 우린 네. 몰라 우리가 코 고는지.
2: 저는 자, 제가 골더라고요.
0: 근데 됐고요. 근데
2: 나이 먹으니까 제가 저도 자다가 코를 제가 골아. 잠깐 이게 하는 소리에 깰 때가 있어.
3: 저도 골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우면 오른쪽 눈 그대로 자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고나 봐요. 그래서 저번에 언니랑 어디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2: 남자가 옆에서 자는 줄
3: 알았어요. 남자가 자는 줄 알았대요.
2: 근데 그때 지호가 굉장히 피곤했었어. 진짜 너무 피곤했어.
3: 엄청 피곤해갖고.
0: 왜 잠들은 잘 자나 보다.
2: 네, 잘 자요.
0: 아, 나는 네. 얼마나 좋아.
1: 나는 매니저하고
0: 자는데. 난 자다가 한 두세 번씩 깨가지고 잠이 안 와.
1: 매니저하고 자는데 너무 코를 심하게 골더라고. 이제 촬영을 했어요. 네.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아침에 보여줬어.
0: 이게 너다.
1: 우리 이제 따로 살자. 지방 가면 따로 자자. 방 두 개 잡자.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는 안 되겠다.
0: 알겠습니다. 네. 저 보조 MC는 저 말을 좀 줄이고 예. 저희 저 청취자들 저 예. 소감 같은 것도 읽어주세요. 예.
1: 아란 7477님께서 저는 미국 멀리서 미국에서 시청하고 계시고 미국에서 시청하고 있어요.
0: 보실 수가 있고 네. TV로도 TV로는 예. 못 볼 텐데 유튜브로 보시겠고
1: 네. 그다음에 8090님 강민주 씨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매니저 교체하시죠.
0: 고대석 직장 교체하래. 네.
1: 이번에 교체 되나 봅니다.
0: 교체 시켜달라는데. 네.
1: 네. 우리 아들이 몇 살이지? 26. 예. 우리 친하게 지냈거든요. 우리 데뷔 시절부터.
2: 아니, 그마저 우리 또 고시장님까지 안 계시면 네. 이 석강대교 없어져요.
0: 7053번님.
1: 네. 강민주 가수님, 허스키한 목소리로 감정 최고입니다. 애절하고 애절하게 멋지게 소화하네요. 더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1: 그리고 0622님, 노래도 목소리도 참 애절하네요. 네. 하셨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라운드 두 번째 노래
2: 네.
0: 서지효 씨의 대결 노래입니다.
1: 네.
0: 자 라이브로 미워요라는 노래가 신청곡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1: 미워요.
0: 준비됐나요? 자 갑니다. 서지효 씨의 미워요 심수봉 원곡 노래 듣겠습니다. 박수.

0: 박현 씨가 두 번째 대결곡 네. 심수봉의 미워요. 네. 아, 즉석에서 잘 소화를 해주셨습니다.
1: 네. 오늘 그 두 곡을 부르셨는데 서재호 씨가 네.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미워요. 그러고 보니까 남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괜히 강한 안 좋은 기억이
2: 저는 언니하고는 네. 달리 네. 예전에 남자를 네 이제 조금 멀리 돼가지고.
0: 뭐 자꾸 스텝 꼬이는 언니, 얘기 하시려고 그래.
2: 언니는 늘 이제 아쉬움. 이별의 끝은 어딘가요? 네. 네. 나의 빈잔에 늘 채워달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1: 서지효 씨는 이제 나한테 남자는 필요 없다. 다 밉다.
2: 내 나이
1: 돼봐. 귀찮다 이거잖아.
2: 내 나이 돼봐. 누나의 여운을 줘야지. 그렇다고 뭐 꼭 오시겠다면 또 받기도.
0: 진짜 두 분이 두 곡씩에서 네 곡을 전부 들었는데 네. 아 정말 즉석에서 하는데도 진짜 아주 이 본인들 노래 같다는 느낌도 받고요. 네. 진심원 씨가 좀 심사평을 좀.
1: 뭐 심사평 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뭐 서지우 씨 같은 네. 경우는 뭐 참 그 뭐 이제 리듬 같은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노래든 잘 반주하고 자기 목소리하고 착착 얹혀 다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0: 그렇군요.
1: 네. 얼굴도 이제 이쁘고.
2: 네. 네. 1번.
1: 미모 2위.
2: 1-1.
1: 네. 우리 저 강민주 누나는 네. 늘 제가 목소리 들으면서 아, 누나 장점만 살리는 그런 노래를 하나 딱 받으면 정말 대곡 하나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0: 하나 좀 드려야지 그래요.
1: 이게 지금 노래하시는 거 들으면서 아, 장점만 딱 생각하고 음역대만 딱 생각하면 곡이 좀 이제 괜찮은 노래 한번 만들어보고 그렇구나. 싶다 이런 생각도 했고.
0: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상암동에 네. 내가 드디어 그 보컬 그 레슨을 받기 시작했는데 네. 전부 그 고음 처리가 워낙 안 돼가지고 악을 써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 이 한 번 두 번 했거든 지금까지 네. 보컬 레슨 12회 네. 12회 끊어가지고 57만 원인가
1: 57만 원
0: 그렇게 했는데 두 번 들었어 이제 아 근데 이게 과연 이게 개선이 되는 건지
1: 개선돼요?
2: 근데 그냥 이렇게 목소리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중저음이 좋으실 것 같잖아요. 굳이 막 이렇게 하이 안 올리셔도
0: 아니 저는 그래서 레슨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다가 고음으로 올라가면은 남한테 민폐 끼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소리를 못 지르겠다. 그때 한번 질러보래요. 그래서 한번 질러봤지.
2: 네. 아, 진짜 노래는 자신감이에요.
0: 질렀더니 네. 뭐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야.
1: 그게 제 생각인데 네. 일단 12회를 다 해보세요.
0: 12회.
1: 네,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네. 12회 하면 12회 차에 뭔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시 57만 원 내고 또 12회를 연장하게 됩니다. 그럼 24회 때 뭐가 나와요.
0: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하여튼 그 여기로 저 보컬 학원의 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한 번에 이게 다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씩 조금씩 개선돼 나가는 거니까 그런 자세를 좀 배우셨으면 고맙겠다.
2: 그래도 배우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3: 굉장히 대단하신 거죠.
1: 형님이 피아노도 엄청 열심히 맞아요. 치시고 네. 노래도 고맙습니다. 엄청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형님 꿈이 뭐예요?
0: 나 저 그래서 바꿨잖아.
1: 뭘로?
0: 여러분처럼 이렇게 가수가 돼가지고 네. 버스커.
1: 그러니까 버스커. 버스커. 그 얘기 하셨었어요. 버스커. 그래.
0: 버스커 한번 해볼라.
1: 이제 홍대에서 한번 만나는
0: 홍대 앞에는 네. 저 사람들 말고 홍대 그 소공원 네. 있어.

0: 홍대역 지하철 2호선 여기
1: 맞아요.
0: 나가.
1: 알아요.
0: 그런 데 가서 몰래 숨어서 한번 해볼까. 사람들 없는 데 가서.
2: 숨어서 하시면 집에서 하시죠.
0: 아, 창피하잖아. 노래도 못 하는데. 네.
3: 저희가 초대 가수로 가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정말이야?
3: 네, 정말? 네, 가겠습니다.
0: 강민주 네. 서지 오는 거야? 네. 진심원도 오고. 네. 네. 그러면 나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러 좀 많이들 오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서강 대결 결과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심원 씨.
1: 내가 이겼어야 한다고요?
0: 응.
1: 내가 결정해야 된다고요?
0: 여기 써 있잖아.
1: 아, 오늘의 네. 승자는?
0: 그렇지.
1: 서강대교 오늘의 승자는? 네. 승자는 강민주냐, 서지호냐? 네. 서지호 씨! 네. 축하드립니다.
0: 연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2: 아, 저번 주에 언니가 이겼었어?
3: 네. 몰라요.
1: 연기 점수가 좀 많았네요.
2: 아, 그래요? 아,
0: 높았대요.
2: 대신 네. 뭐 성대 결절
0: 장희빈 언니한테 고마워 한마디 하세요.
1: 희빈!
2: 네. 아우, 나 보기 편하다.
0: 자, 그러면 오늘 서강대교 네, 승자는 서지호 씨입니다. 서지호 씨의 히트곡 딜빵딜빵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민주 씨.
3: 네.
0: 다음 달에 나오면 내가 우승시켜줄게.
3: 아, 괜찮습니다.
0: 네, 차례대로 하자고. 네, 유의 좋고 매부 좋고. 자, 오늘 진심원 보지엠 씨도 수고했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3: 내가 최고다! 최고다.

0: K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0: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지속되고 있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32.1도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내 5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주변 불편하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 월계 1교 서측 부근 3차로로 보행자가 지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지나실 때 주의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매송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의 추돌사고로 2일대 정체인데 뒤로는 서평택 분기점 일대와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으로는 칠곡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의 추돌사고 처리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TBS 4시에 발견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저는 공연예술 도슨트로도 활동하는 아나운서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채널 더 넘버스 코리아에서는 화제의 뮤지컬과 연극을 출연 배우와 함께 창작진 또는 제작진을 초대해서 무대 안팎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은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동건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드라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죠. 이번에는 뮤지컬로도 탄생해서 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저와 최승현 뮤지컬 평론가 조주연 기자가 인터뷰에 함께 참여했고요.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의 음악감독을 맡은 김성수 음악감독과 유미 역할의 티파니 영 배우가 함께했습니다. 출연진들의 인사부터 들어보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미의 세포들에서 편곡과 음악감독을 맡은 김성수라고 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에서 김유미 역할을 맡은 티파니 영입니다. 반갑습니다.
3: 아니, 뭐 우리 티파니 영은 소녀시대 때문에라도 너무 많은 분들이 뭐 월드스타시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뮤지컬 배우로서 이렇게 또 안착하신
2: 여자 주인공.
4: 네. 저희 넘버 제 첫 번째 넘버가 네.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넘버를 받아서 어딜 가도 이렇게 외치면서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야. 네. 너무 즐겁게 뮤지컬 배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이렇게 더 넘버스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0: 앞으로도 응원하고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와, 감사합니다.
2: 저도 애청자 중에 한 명이고요. 우와. 그리고 되게 귀한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연락 오셨을 때 제가요? 제가 왜요?
1: 제가요? 왜요?
2: 그랬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취지가 맞아, 내가 볼 때 이렇게 취지에 걸맞을 수 있구나. 특히 저의 주인공이셨거든요. 제 인생의 주인공이셨죠. 책받침 그녀. 김현희영 씨가 또 같이 나온다고 해서 사실 저희가 연습할 때 사진 찍자는 말도 못했어요. 팬심이 있어서.
1: 아, 그럴 때 있어요.
0: 이거 감독님이 이렇게
1: 러블리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 연습할 때는 너무 카리스마.
0: 그냥 음악 집중. 우리 이렇게 정말
1: 그래서 더 팬심을 드러내지 못하신 거예요.
2: 그걸 티 안 내려고 그런 거죠.
1: 그렇지. 애써 누르고.
0: 아닙니다. 네,
1: 그래. 아니 그거 알아야 돼요.
0: 혹독하게 저를 트레이닝 시키고
1: 혹독하게 트레이닝 시키고 뒤에 가서는 벌렁벌렁 하는 그런 마음을 안 줘야 돼요.
0: 근데 진짜 너무 탄탄해진 시간이었어요. 저는 배우로서 이 캐릭터를 맡으면서 감독님이랑 음악적으로 소통하고 빌딩할 때 정말 되게 그동안에는 뭐 워낙 많은 스타일이나 무대를 서봤기 때문에 유연성은 뭐 자신 있게 난 유연한 배우니까 아티스트니까 근데 감독님 덕분에 진짜 뭔가 되게 근력이 생긴 것 같아요.
3: 네, 음악적으로.
0: 표현적으로.
1: 야, 근데 궁금해지는 게 이런 근력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면 힘들었다는 건데. 감독님? 힘들었다는 건데.
2: 모든 창작은 힘들죠. 개인적으로 배우가 창작을 하겠다고 들어온 모든 배우들에 대한 리스펙이 커져요. 왜냐하면 창작 특히 초연. 왜냐하면 초연 때는 그 배우 그 사람 자체가 그 작품의 일부가 되기
1: 그렇죠.
2: 시작하는 만큼 그만큼 고통스럽기도 해서
1: 앞으로의 레퍼런스도 될 수 있고
2: 그럼요.
0: 저는 아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최정원 선배님께서 저한테 파니아 너는 창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2: 엄청난 칭찬인데
0: 저는 선배님
2: 극찬이다
1: 맞아.
0: 영광입니다. 근데 와 창작 어려웠습니다.
3: 진짜 정말 말 그대로 근력이 생긴 기분이어서 진짜 너무 값진 시간이고 든든해지는 작품이어가지고 지금도 매회 계속 놓다고 뭘 더 챙길 수 있을지 그래서 계속
4: 나 김유미

2026년 08월 25일 11시 00분 경기 양평 동부, 양평 서부, 경남 산청 북부, 거창 남부, 합천 중부, 경북 영천, 청도, 성주, 의성, 김천 남부, 안동 동남부, 안동 서부, 영양 평지, 봉화 평지, 전남 영암, 해남 북부, 해남 남부, 제주 제주시 북부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의 유미 역할의 뮤지컬 배우 티파니 영과 음악 감독으로서 함께 참여한 김성수 음악 감독의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 가운데 주인공이라는 넘버인데요. 극 초반에 나오는 곡으로 지금 인터뷰를 나누고 있는 티파니 영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최승현 평론가께서 소개하는 김성수 음악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 이제 우리 감독님의 크레딧을 보면 23이라고 활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3이라고 크레딧에 적혀 있을 때 그것은 김성수다라는 것을 예, 우리가 이제 조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2: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
3: 아, 23이요?
2: 마이클 조던.
4: 저도 그 생각해요.
3: 그게 아니라고. 그 23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인데 굉장히 인생에서 힘든 저기 다 있잖아요. 바닥을 치고 더 이상 바닥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문제의 원인을 찾기 시작하면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러다 그 결론은 내가 문제인 것 같아. 이게 맞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지점이잖아요. 네.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자. 그렇지만 내 책임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순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23이라는 숫자에서 세상에 모든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이론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컨스피러시 이론 같은 맞아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커트 코베인이 죽은 날짜를 어떻게 빼고 더하고 하면 숫자 23이 나온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타이타닉이 어떻게 어떻게 하면 23. 그리고 어떤 항공기 사고 났는데 뭐 23번째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2: 그렇구나.
3: 근데 이게 미신이잖아요.
2: 네네네.
3: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 깨야겠다는 의미로 이제 23이라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제 닉네임 이유였습니다.
2: 닉네임조차도 이렇게 깊은 뜻이.
1: 네. 네. 음악가로서 시작은 원래 가요계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감독님 전공은 영문학이라는 사실입니다.
2: 허허.
1: 그런데 이제 이 전공을 하기 전에 어린 시절에 레드 제플린, 딥퍼플 이러한 록밴드 음악을 정말 많이 들으셨어요. 아하. 그리고 고등학교 때 기타를 잡게 되시면서 음악가로서 예고를 이제 우리에게 하게 되는 아하.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대학 졸업 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MIGIT 여기가 Musicians Institute라는 곳이고 GIT는 기타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여기가 실용학교 중에 굉장히 유명한 기타 연주자로 키우는 굉장히 유명한 학 여기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전문 음악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감독님 음악을 들어보면 락이 굉장합니다. 락 스피릿이 있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돌아오신 후에는 인디 뮤지컬 앨범 작업도 좀 하셨고요. 그때부터 사실은 경계를 가리지 않고 여러 음악 작업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뮤지컬 씬으로 넘어오시게 됩니다. 참여하신 뮤지컬을 조금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Forbidden Planet 이걸로 데뷔를 하셨죠. 그리고 2005년에 로키 오로쇼. 여기에 이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2015년에 지저스 크라이스 슈퍼스타 이 유명한 버전입니다. 이때 15년 버전은 우리 정재일 감독이 들어와서 음악을 조금 새롭게 만졌던 그런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우리로서는 너무 좋은데
2: 그렇죠.
1: 괜찮을까? 이렇게 화성을 막 바꿔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레인지를 좀 잡아줬던 그때 그런 버전이었었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2016년에 마마돈크라이 하셨고요.
2: 그것도 음악 좋죠.
1: 마동크. 마동크. 우리가 소위 마동크라고 부르는 그리고 2016년 같은 해 패스트 하셨고 또 같은 해 에드거 앨런 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해 2017년에 광화문 연가 올해도 이제 하죠. 광화문 연가 그리고 이 작품이 정말 중요한데 꽃바위 이상 꽃바위 이상 이 작품을 하셨고요. 그리고 베르나르드 알바를 2018년 미인을 2018년 미인. 2019년에 빅피쉬 베니스의 상인 그리고 2020년에 썸씽 로튼 이렇게 막 너무 유명한 작품 많이 하셨고요. 2026년에 이제 나빌레라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한 2026년에 유미의 세포들까지 다수의 작품에서 음악감독을 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뮤지컬 현장에서 김성수 음악감독은 편곡에 너무 능하다. 그리고 이제 꽃바위 이상에서는 굉장히 이제 전체 작곡을 하셨습니다. 이 작품은. 오. 근데 이제 이 작품 재밌는 게 일방향적인 서사를 해체하고 인물과 장면을 굉장히 분절적으로 병치해서 보여줬던 되게 다원적이고 입체적인 퍼포먼스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좀 얘기가 되게 많이 됐었죠.
3: 네. 그게 이상 시인의 시 자체가 비선형적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음악적으로도 비선형성을 좀 제시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좀 부끄럽지만 저한테 대표작을 물어보면 저는 제일 아끼는 작품이 꽃바위 이상.
1: 꽃바위 이상. 그러실 것 같았어요. 아. 네.
2: 지금 파니가 계속해서 작곡 그 음악 감독님의 이력을 들으면서 계속 눈이 더 반짝반짝해지고 이런 분인지 알고 계셨어요?
4: 아, 저는 알고 있었죠. 저는 이제 함께 작업하는 이제 아티스트 다 찾아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작품 중에 저는 바쁜 이제 그때 한참 바쁜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도 늘
2: 보러 갔어요.
4: 전 극장을 가고
2: 있었죠.
4: 네, 그래서 저는 로키어로쇼도 받고 지저스크라이스트 슈퍼스타도
2: 고시기에
4: 썬팅로튼도 받고
2: 썬팅로튼 맞아
4: 멀리서 저는 감독님의 작품을 다 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2: 맞네요 맞네요
4: 네, 그러고 있었어요.
1: 이렇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것도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데 한국 최초의 AI 뮤지컬이 사실은 만들어졌었거든요. 보이스 오브 햄릿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이모셔널 시어터 작품인데요.
2: 네.
1: 거기에 작곡 초안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기술적인 서포트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AI가 초안으로 만들어놓은 음악을 감독님의 색깔로 입혀서 또 락 정신을 충만하게 해서 만들었던 그런 작품이 있었죠.
3: 요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상당히 논쟁적인 작업이었어요.
2: 그렇죠.
3: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미래를 바라고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전에도 얘기를 딴 데서도 했어요. 참여한 이유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어떤 식으로 선점하느냐? 그러니까 경험 없는 친구들이 여기에 올라타서 모든 걸 뺏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희 같은 선배들이 올라가서 이 구조를 파악하고 하는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4: 아, 멋져요, 감독님.
3: 방송용 멘트.
2: 진짜.
3: 그리고 두 번째로는
2: 맞아.
3: 그 저는 사실은 기술 같은 것들에 관심이 많고 능한 진짜. 편이라서 근데 이거 어차피 올 세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인간이 우월하다는 걸 보여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터뷰할 때 물어봐서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제작자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창작자들하고 어긋났을 때 생기는 문제는 뮤지컬은 너무 그게 커지거든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그냥 음반이나 이런 것들은 고치면 되는데 뮤지컬은 이때부터는 그래서 창작의 근육이 필요한 그런 것들인데 문제는 근데 그 AI들을 활용을 한다면 이미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또는 배우들을 만나기 전에 제작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비전을 좀 제시하는데 용이하겠다.
2: 맞아요.
3: 상당히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직은 더 잘한 것 같아서 AI보다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 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와 버렸고 그런데 창작진 입장에서 그걸 외면할 수 없는 세상은 확실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이 공간에서 선점해서 공부하고 철학적으로 깊어진 분 들이 이걸 외면하지 않고 쓰시는 것을 보여주셔야 밑에 이제 후진들도 뭔가 따라갈 수 있는 이상향이 있는 그분들한테 좀 뭔가 좋은 사례를 보여주실 수 있는 상황은 되셨던 것 같아요.
3: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그 후배들이나 제자들 이제 새로 커가는 친구들에 대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이제 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옛날식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문학이나 폭넓은 왜냐하면 이제 좋은 프롬프트를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그게 되려면 옛날같이 뮤지션들이 그냥 음악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시야가 되게 좁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뮤지컬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시야가 좀 넓어지는 부분이 있듯이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도 다시 철학 공부를 해야 되고 인문학 공부를 해야 되고 세상을 좀 넓게 봐야 되고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더 장점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유미의 세포들을 이야기하다가 AI에 대한 이야기까지 네. 이렇게 까지. 깊이 할 수 있을 줄이야.
3: 진짜 애프타이저니까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야죠.
4: 전 너무 흥미롭고 너무 저한테는 너무 좋은
2: 맞아요.
4: 생각을 이렇게 열게끔 하게 됐고
2: 저는 굉장히 좋은 선배가 이 업계에 맞아요. 있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지금 하게 됐어요. 티파니 영에 대한 소개는 제가 좀 부탁드렸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니. 내년이면 벌써 데뷔 2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대기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녀시대와 함께 성장한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시고 이제 그분들 가운데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의 성장사가 같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게 좀 놀라운 지점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팬들 만나보면? 요즘에?
4: 너무 영광이죠. 다양하게 폭이 넓게 정말 많은 자료와 이게 음악을 좋아서 알게 된 소녀시대도 있지만 뭐 연극 또는 뮤지컬 또는 예능을 보면서 좋아하는 소녀시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그 어떤 포맷으로도 저희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그냥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아, 좋습니다.
4: 너무 중요하고 멋진 공간에서 저희 곡들이 되게 잘 누군가의 인생에 부금이 된다라는 게 맞아. 진짜 너무 자랑스럽고 맞아. 프라이드를 느끼는 순간이어서 저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20년째.
2: 아, 20년째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티파니 형. 제가 5개의 블록으로 좀 나눠봤어요. 이게 그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첫 번째 티파니 형 처음 알게 된 분들 대부분 2017년에 소녀시대 데뷔 무대 떠오르실 것 같은데 그때 싱글 다시 만난 세계. 이야, 이게 그쵸. 아직 그때는 좀 한국어 많이 서투셨었죠?
4: 많이 서툴었어요.
2: 네, 네. 뭐 그 되게 짤 많아요. 네. 양해를 권하고.
4: 이게 아무래도 제가 거의 2005년 연말에 네. 그 연습생을 하게 되고 2007년에 데뷔했기 맞아요. 때문에 아직 그리고 이 전자 제품이 발전이 되어 있지 않아서 네네. 저는 사전을 들고 다닐 때
2: 맞아요. 그 시기에 그랬어요.
4: 네. 한영 사전을 들고 그렇지, 다니면서 그렇지. 방송도 가고 라디오 대본 받으면 막 글들
2: 연결하면서
4: 네. 그래서 한국어가 좀 많이 서툴 때였기 때문에 그냥 마냥 즐겁고 네. 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그냥 매일매일 뭔가 심장이 뛰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데뷔를 했기 때문에
2: 맞아. 맞아. 그렇게 소녀시대로 대중의 사랑을 받다가 2011년에 뮤지컬 페임을 그때는 왜 갑자기 뮤지컬로? 원래 좀 계획이 있으셨어요? 뮤지컬에?
4: 아, 제가 사실 8살부터 15살 한국에 오기 직전까지 저는 클래식 플루스 오케스트라에서 7년을 악기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실용음악 공부도 해야 되고 매 시즌마다 테스트도 봐야 됐고 연주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음악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플루시 오케스트라의 목소리
2: 그렇죠. 사람의 목소리와
4: 있기 때문에 노래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음악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스코어 보는 걸 너무 좋아했고
2: 네.
4: 그리고 뉴욕을 놀러 갈 때마다 늘 뮤지컬을 보러
2: 사실 이번과 가셔서
4: 네 그래서 뮤지컬에 대한 그리고 음악을 접하게 된 것도 사실 영화를 보면서 뭐 디즈니 공주들을 보고 뭐 또는 2000년도 초반에는 물랑루즈라는 이제 마즈러맨 감독님의 그 작품에 워낙 영감을 많이 받아서
2: 네.
4: 저는 뮤지컬을 늘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었던 상황에 2009년에 Fame이라는 작품이 영화로 다시 리메이크가 됐었어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4: 그래서 2011년에 이 작품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단 할 기호로 부른 거죠. 내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니. 근데 2011년에 저희가 뉴욕을 무박으로 다닐 때였어요.
2: 아, 너무
4: 네, 그래서 저희가 진해장시에 버보이즈라는 노래로 이제 뭔가 케이팝 그룹으로 최초로 미국 레이트나잇 TV도 하고 메디슨 스퀘어 가든도 공연하고
2: 맞아.
4: 막 정말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할 때 이것까지도 시도하게 된 거죠. 너무 감사하게. 근데 그때 그 경험으로 아, 내 시간 그리고 이 팀 그리고 이 스토리한테 온전히 다 쏟을 수 있을 때 돌아와야지 라는 제가 선언을 하고
2: 네.
4: 다른 뮤지컬이 들어와도
2: 아, 조금
4: 안 했습니다. 아. 정말 100% 쏟고 싶은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4: 제 마음은 제 중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페임을 한번 경험해보고 이제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카고를 보러 갔다가 나는 30살 되면 저 꼭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시카고를 하게 된 거죠.
2: 그렇구나.
4: 그래서 뮤지컬은 늘 하고 싶어 싶었던 장르입니다.
2: 그러니까 그 오케스트라 안에서의 플루시 어찌 보면 어떤 협업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익히잖아요. 네. 야.
3: 아니 그래서 저희
2: 아하 포인트가 지금 여기서
3: 아니 저희 저거 할 때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곡이 창작이다 보니까 뭐 나오다가 수정되고 뭐 조금 덜 될 때도 있고 할 때 멜로디 베리에이션을 한 번씩 해요. 좋은 작곡가인데? 그런 작업이 또 있었어. 나중에 얘기를 좀 하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가 플랫은 몰랐네요.
4: 네, 저는
3: 괜히 까불었어요.
4: 아니 아무래도 2013년부터 최근까지도 저는 자작곡을 계속 만들고
2: 있어요.
4: 네, 음악 틀을 짜고 근데 클래식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틀에 대한 기승전결이나 그런 거에 조금 집요하게 파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뭔가 뮤지컬을 갔을 때 그거를 관객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넘버를 불렀을 때나 그래서 뭔가 너무 즐겁습니다. 뮤지컬을 하는 게. 네.
5: 언제나 스토리를 먼저 스코어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거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찾아갔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4: 그런데
5: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3: 나중에 작곡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때
2: 가능할 것 같아요.
3: 괜찮으시면 제가 그때가 살아있으면
4: 그럼요. 저는 아무 K-POP 곡은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많이 써봤고 이제 팀 곡들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 작품을 만드는 건 정말 상상 초월의 일인 것 같아요.
3: 한번 도전하는
2: 근데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 유미의 세포들을 보고 그러니까 티파니를 보고 알리샤 키스의 노래로 만들어진 헬스키친을 보면서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티파니 이제 소개를 준비하면서 티파니의 소녀시대의 삶과 지금의 티파니의 그런 변천사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그림을 장기적으로 헬스키친 같은 작품을 우리나라 가수가 못 만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특히 아직은 여성 가수들의 서사를 가지고 만들어진 뮤지컬 작품은 우리나라는 없어서
1: 여러분들 너무 좋은
2: 티파니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 조사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 감사합니다.
2: 훌륭 불어요. 그때부터.
5: 아닙니다.
3: 오프닝부터 플룹 불고 나오는
2: 거. 어린이
3: 탑 떨어지고.
4: 그러다가 갑자기 노래하고.
2: 그렇지. 그랬다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의 유미 역할의 뮤지컬 배우 티파니 영과 음악감독으로서 함께 참여한 김성수 음악감독의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앞서 이야기에서도 언급됐었죠. 소녀시대의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 들어보시죠.

0: 이제 세 번째 블록으로 가겠습니다. 이후에 테티서 활동 그리고 2016년에 I Just Wanna Dance로 솔로 네. 데뷔하시던 그 시점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때 다시 미국 시장으로 도전도 과감하게 하고 네. 그때 이제 티파니 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는데 팀으로서 빛나던 사람이 솔로로 나왔을 때 조금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 저는 오히려 역으로 티파니 영이 빛나는 시점이 또 이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게 탄탄함의 힘이구나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솔직히 어떠셨어요?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
1: 테티서도 되게 신기한 연결인 게
0: 유닛으로, 네. 네.
1: 이제 소녀시대가 한참 5년차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시기에는 걸그룹이 5년 이상 갈 수 있을까 7년 이상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정말 많을 맞아요. 때 저희 멤버들이 다 각자 프로젝트 이제 따로 또 같이라는 그런 텀을 좀 만들어 나가면서 나머지 친구들은 개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때 그럼 우리는 보컬 퍼포먼스에 조금 신경 써볼까라고 해서 맡게 돼서 진행을 제가 해서 만든 팀입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그 뭔가 멤버들이 전적으로 믿어주고 따라줬을 때 저도 더 당당하게 우리 한번 시장을 바꿔볼까? 약간 yeah. 이런 마인드로 사실 유닛을 만들어 봤는데 테티서가 네. 너무 잘 되고 또 새로운 뭔가 수명이 생기는 시간이었거든요. 맞아. 지금 너무 신기하게도 20주년 앞두고 있는데 효리수라는 유닛 때문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2: 맞아요.
1: 네, 유닛은 참 저에게 특별한 뭔가 작업이었어요. 에이. 그리고 트윙클이라는 곡의 가장 큰 모티브가 물랑루즈의 레이디 마말라드였어요.
2: 맞아요.
1: 늘
2: 맞아요.
1: 뭔가 뮤지컬 요소를 꼭
2: 집어넣으셨다.
1: 장치로 넣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이제 2016년 I Just Wanna Dance라는 솔로를 처음 냈고 올해 솔로 10주년이어서
0: 그렇네.
1: 네, 올해 안 그래도 네. 많은 작업을 네. 하고 있는데 정규 1집 B 8월 20일 날 발매네요.
0: 이야.
2: 축하드려요.
0: 쉽지 않아요. 네.
1: 근데 음악을 계속 그 클래식한 틀로 정규면 정규, 뭐 미니면 미니 그거를 고집히면서 그 틀 안에서
0: 이야.
1: 네. 그래서 라이브 디에터 정말 앨범 그치, 투어 그치, 되게 클래식하게 그치. 그 틀은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제가 이제 무대에 서 있어서 다들 못 느끼다가 저랑 오히려 작업하는 팀들과 배우들이랑 친구들은 아 티파니가 생각보다 되게 카메라 뒤에 또는 부스 뒤에 있는 거에 저는 매력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을 많이 관찰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멤버들 녹음할 때 이렇게 시키면 되는구나 되게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면 되는구나. 근데 정말 연출에 관심이 많고 뭔가 만들어내고 추진력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언젠가는 네, 좋은 일단은 유미세포들 끝까지 잘 건강하게 마무리하고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0: 기대하겠습니다. 약간 빙산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기 판이 여기 있고 그 밑으로 파면 팔수록 엄청난 이 지금 실력이 막 드러나는데 좋습니다.
1: 근육 많습니다.
0: 자 이제 D블록으로 가볼게요. 2021년에 드디어 아까 말씀하셨던 나는 요 시기에 이 작품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에 뮤지컬 시카고 록시아트 이때 경쟁률이
1: 록시아트 역할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거의 한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밖에 맞아요. 캐스팅을 안 해서
0: 맞아요.
1: 정말 매 시즌마다 너무 많은 배우들이 도전하는 역할이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그냥 무슨 경주마처럼 진짜 이것만 셔터 닫았고 내 거야 이러면서 달려들었죠. 그래서 워낙 오랫동안 봐왔던 작품이고 뉴욕에서도 수십 번 봤고 영화도 미국에서 그때 영화관에서 보고 오스카 시상식에서 작품상 타는 그 순간도 저는 목격을 했고 이게 얼마나 바바시 라이자 미넬리는 계속 봤고 이런 뭔가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로 접하게 되니까 그 누구보다 리서치가 제일 많이 되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0: 그때 합격 소식 딱 들었을 때
1: 울었죠.
2: 폭풍 울었죠. 정말 길었어요. 그 결과가 기다리는데.
1: 그렇죠. 네, 한번 이제 갔다가 와 이거 내 거야라고 한 다음에 2차 갔다 온 다음에 아닌가? 내게 아닌가?
0: 불안불안하고.
1: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근데 한번 또 전화가 와서 또 갔는데 아닌가라고 하다가 기다리다가 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울었죠. 펑펑 울었죠.
3: 이게 덕후를 어마무시한 덕후를 거느린 사람이 또 덕후가 될 수 있는
1: 그렇죠. 성격이 맞아요.
3: 그리고 성덕이 돼서
1: 저는 진짜 끝까지 파는 성격이어서 네. 네.
0: 올해 다시 돌아오잖아요.
1: 네.
0: 네. 여기까지. 네, 네.
1: 아, 3학년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아, 네. 네. 이게 세 번째면 3학년의 기세로.
0: 이제 드디어 오늘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 작품인 창작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 저는 유미의 성이 김유민 거는 최근에 알았어요. 유미의 세포들에서 어찌 보면 그동안은 이렇게 꿈을 꾸어왔던 전통적인 그런 매력적인 작품이었다면 이건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창작 뮤지컬이잖아요. 네. 창작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이제 근력을 얻으셨다고는 하지만 처음에 창작에 도전하게 되셨던 그 마음가짐은 뭐였을까 궁금해요.
1: 저는 늘 작품 또는 곡 이런 걸 선택할 때는 스토리만 보거든요. 아. 근데 이 대본을 받았을 때 저는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작품? IP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대본만 보고 이 글만 보고도
0: 괜찮았어.
1: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재밌고 틀이 너무 재밌게 짜여져 있어서 너무 재밌다라고 한 다음에 웹툰을 본 후에 저는 유미라는 캐릭터가 너무너무 네. 사랑스럽고 나도 유미를 사랑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에 저도 하겠습니다. 유미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이유도 알겠고 이걸 음악적으로 라이브 스테이지로 표현할 기회가 나한테 찾아왔을 때 내가 더 책임감을 갖고 더 사랑을 쏟아부어서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0: 저는 사실 제가 약간 오해했네요. 그러니까 시카고에서부터 뭔가 세 가지의 티파니의 모습이 결합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중첩이 되어왔고 여기서 빡 나온 거네요. 네. 제가 띄엄띄엄 알았었는데
1: 아니에요.
0: 아유, 너무 좋습니다.

0: 네, 지금 방금 들으신 곡은 소녀시대 멤버로서 활동하던 티파니 영이 본격적으로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작품인 뮤지컬 시카고 가운데 록시라는 넘버였습니다.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팀의 목소리로 들어보셨어요? 다시 인터뷰로 돌아가서 이제는 팬들께서 김성수 음악감독과 티파니 영 배우에 대해 전해주신 언급들을 같이 들어보시죠.
1: 김성수 감독님에 대해서는 그냥 처음부터 끝판왕이 나온 것 같은데 음악의 신이다.
2: 아이고.
1: 이렇게 딱 보내주셨고 또 창의적이면서도 배우의 자유로운 표현 또한 존중해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이제 무대를 봤을 때 많이 느껴지시나 봐요.
2: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3: 맞습니다.
2: 정말.
3: 네. 정말 자유롭고 정말 즐겁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지만 또 그 와중에 그 이게 이 캐릭터와 이 스코어의 맥락이 다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도 다 잡아주시면서 야. 자유롭게 잘 놀게 해주십니다.
1: 네. 그리고 티파니 영 배우님께는 카멜레온 같다,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배우, 그리고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여름 햇살 같은 배우.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봄에 햇살이고 여름엔 땡볕이잖아요.
2: 맞아요.
1: 그런데 이 여름 햇살이라는 이 두 단어의 조합이 너무 적절해요. 햇살처럼 포근한데 그 봄처럼 이렇게 빼꼼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2: 와라라라라
1: 비춰주는
4: 맞아. 온일 같은 온화 햇살 같은
2: 맞아. 네.
1: 그래서 그런 네. 또 땡볕에 그런 뜨거운 막 이런 불편함은 전혀 아니고 그렇지. 포근한데 그런 느낌.
3: 너무 영광입니다.
1: 너무 진짜. 이렇게 딱 보내주셨는데
3: 핀조명 받을 때 그 기분을 아는 저로서는 제가 누군가의 핀조명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아 너무 그리고 매회 공연할 때마다 저는 리프트 타고 기다리고 있을 때 오늘도 정말 즐거움과 힐링을 하고 가시길 보시는 많은 분들이 네. 그 마음으로 이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달이 된 것 같아서 앞으로도 관객분들의 핀조명이 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2: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1: 이걸 딱
2: 배우들의 이런 마음과
3: 극장은 신기한 곳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정말. 네.
2: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유미세포들 줄거리부터 해서 좀 만나볼게요. 이게 뭐 워낙 원작도 많이 네. 알려져 있고 드라마로도 알려져 있지만 뮤지컬만의 재미가 또 있거든요. 네, 맞아요.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유미의 세포들이 워낙 유명한 이동건 작가님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얼추 짐작은 하실 텐데요.
2: 네.
1: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은 원작에는 없었던 새로운 109 세포 에피소드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무대 위에서 유미의 세포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분들 김가람 작가님, 양정희 연출님, 최재강 작곡가님이십니다. 이야기는 유미의 세포 마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곳에는 각자의 역할과 이름을 가지고 유미를 위해 일하는 세포들이 살고 있어요. 이름만 봐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세포인 사랑 세포, 이성 세포, 출출 세포, 뒷북 세포, 구질구질 세포, 불안 세포, 명탐정 세포 등 아주 많습니다. 모두 유미를 사랑하고 유미가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귀여운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름도 맡은 역할도 없는 세포가 있는데 이름하여 견습 세포 109. 아직 부여받은 어떤 역할이 없기에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포입니다. 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세포의 진가는 위기 상황에서 발휘가 되는데요. 유미의 위기 상황이 뭘까요? 소중한 남자친구 구웅이 있는데 그의 여사친 세이로 인해서 맘고생을 너무 심하게 합니다. 이렇게 연애 전선이 비상사태를 맞으면서 세포마을에는 대홍수 위협에 빠지게 되고 이별시계가 째깍째깍 등장하죠. 촉세포는 유미와 세포마을의 평화를 지킬 유일한 희망으로 견습세포 109를 지목합니다. 그래서 견습세포 109는 자신의 이름을 찾고 유미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지 지금까지 견습세포 109의 이야기, 세포들의 이야기, 유미의 이야기, 또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유미의 세포들이었습니다.
3: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제가 갖고 있다가 어딘가 또 쓸 수 있습니다.
2: 이야, 좋습니다. 출처도 넘버스.
3: 네. 네.
2: 근데 진짜 유미의 세포들을 관극하신 분들이 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이 원작이 있다라는 게 좀 부담으로 창작진한테는 다가갈 수 있고 또 실현하시는 분들 또 감독님으로서 좀 불편함 혹은 불안함 있으실 수 있잖아요. 이번 작품은 어떠셨을까 궁금해요.
5: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근육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2: 처음에
5: 배우들이 가장 많이 필요했겠지만 근데 여기서 저한테 준 제일 큰 숙제는 유미의 세계와 세포들의 세계를 어떻게 분리시키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분리를 시켜야 되는 것들이고 어떻게 보면 세포들이 액자 속에 들어있는 건지 유미가 세포들의 액자 속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네요.
2: 그 층위도 좀 다르네요.
5: 네, 네. 사실은 보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3: 제가 그렇게 109 노래를 연습했어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아, 저도 이런 노래인데 이게 확실히 유미의 이 프레임과 세포들의 프레임과 코드랑 진행이 노래 멜로디 라인까지도 틀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에 노래하는 저희 이제 소녀시대 멤버들도 공연을 보러 왔는데 유미는 정말 여리여리하다. 그러니까 시카고를 보다가 뭔가 그렇죠. 유미의 이런 넘버들을 들었었을 때 유미는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확실히 세포들이 부르는 뭔가 음역대와 코드 진행이랑 너무너무 잘 해주셨잖아요.
2: 이렇게 해줬거든요.
3: 마음속으로 다 부르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5: 그래서 장르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었어요. 유미의 세포들에서 유미는 조금 더 모던하고 좀 컨템퍼리한 쪽 장르였어요. 그리고 클래식 악기들 조금 많이 쓰고
3: 음악기 많아요. 많이 넣어주셨어요.
5: 그리고 세포들은 아마 전자음악도 있고 뭐 일렉트로닉도 있고 어떤 패러디들도 좀 있어요. 뭐 오페라 유령 패러디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층위를 조금 만드는 게 중요했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의 유미 역할의 뮤지컬 배우 티파니 영과 음악 감독으로서 함께 참여한 김성수 음악 감독의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 가운데 사랑이라는 제목의 넘버인데요. 사랑 세포 역할의 유리아 배우와 109라는 세포 역할의 정태군 배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음악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 이 부분은 저는 빤히 수많은 뛰어난 점 중에 하나로 생각했는데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모든 세포들이 유미의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를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
2: 아~
1: 왜냐하면 유미의 세포들이니까.
2: 그렇지, 그렇지.
1: 그러니까 은연 중에 그런 대화를 했을 때 그 생각 이미 하고 있었다.
3: 근데 너무 웃긴 게 제가 세포들을 관찰해서
1: 반대로 했어.
3: 네, 반대로 했어요. 제가 세포들의 모든 행동을 조금 동기화해가지고 설레발이면 갑자기 저도 설레발 세포처럼 막 펄쩍펄쩍 뛰고 있고 구질구질처럼 무릎을 떨고 있고 그래서 반대로 이미 저도 그러니까. 같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1: 이게 프로라고 느낀 게 일단 세포들이 창작을 하면 한국은 창작 기간이 또 너무 짧게
3: 잡아요.
1: 그리고 이제 소집해서 그 배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가 또 반영도 되기도 하고.
2: 맞아요.
1: 그럼 앙상블들이 또 어떤 분은 또 따라도 하고 어떤 분은 놓치기도 하고 이제 좀 해야겠다 싶었는데 이미 이분이 먼저 따라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약간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상관이 없더라고요.
0: 그렇죠. 내 몸 안에 있는 세포가 그렇죠. 날기도 하고.
1: 그렇죠.
3: 저희 넘버상 이제 마법 신이라고 다 이제 full ensemble 네. 다 같이 부르는 신들이 많은데 이제 맷돌을 돌려라는 넘버에서 이제 세포들이 한 명 한 명씩 막 얘기해요.
0: 네네.
3: 근데 제가 세포를 싱크를 해서
0: 네.
3: 따라하고 표정을 짓고 네. 숨을 쉬고 있는 걸로 저는 계속 그런
0: 그렇게
3: 좀
0: 해석을 하셨구나.
3: 디테일들을 다 좀 챙겨갔어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세포들이랑 같이 동기화돼 있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음악적으로 이렇게 너무 재밌게 만들어주셔서 부르진 못해도 내 몸으로 웃겨줘야지 이러면서 동기화를 해놨습니다.
0: 개그 본능을 거기서 네. 잘 활용하셨다는
4: 그렇구나.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의 유미 역할의 뮤지컬 배우 티파니 영과 음악 감독으로서 함께 참여한 김성수 음악 감독의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 가운데 아주 화끈하고 유쾌한 넘버죠. 은큼 파티라는 넘버인데요. 이경욱 배우의 목소리입니다.
5: 나왔어. 유미야, 연락도 없이 여기 웬일이야? 우리 사이에 이유가 내 필요해, 베이비. 아리 투나 오늘 밤 모든 걸 잊어.

0: 뇌신밤이니까 더 좋지.
1: 오늘 운동은 댄스 댄스.
2: 세수는 눈곱은 땡커야.
3: 여러분, 우리 모두 유미의 사랑을 충전해요.
1: 당장 결혼식 날짜 잡자.
4: 예고 최기야.

0: 우리
1: 네.
0: 그 평론가 세포는 어떤 것이 제일 궁금하셨을까요?
2: 저는 감독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있었다면 이번 공연에서 음악적으로 그렇죠, 예, 저는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3: 그 배우들의 자율성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제가 특히 유미의 세포들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배우들이 얼마나 자기의 공간을 넓게 쓸수 있느냐? 생각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하고 오래 일했던, 이번에 처음 하지만 너무 지금 이해도가 높으니까 지금 아까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동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감독님이 별로 열심히 안 하나 이렇게 볼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만들어주세요. 이럴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할 일은 요렇게 그 바운더리를 조금 넓게 잡아서요. 바운더리를 벗어날 때만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 생각은 이래요. 저희가 아무리 그런 언어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도 배우들보다 저희는 노를 못하거든요.
0: 맞아요.
3: 배우들보다 연기도 못해요.
0: 맞아요. 네.
1: 아니에요.
3: 저 저 몸치에다가 그런 사람들이 줘야 될 것들은 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권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1: 감독님이 오히려 말안 하실 때에 다 느껴지고 전좀더 고민하고 다시 준비해오고 저는 어쨌든 명확하게 한 비트 안에 이거를 발산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아 그럼 다시 가서 다시 세팅해서 다시 불러야 되겠다 또는 이 매저나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좀더 오히려 되게 평화로운 감독님이랑 있을 땐 굉장히
0: 편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1: 악기랑 있을 때 제가 제일 평화롭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다른 시간에는 전좀 많이 스트레스를 이제 와서 말할 수 있어요.
0: 쉽지 않더라고요.
4: 네, 지금까지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을 다룬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의 뜨겁게 미치다를 들으셨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도 그두 번째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이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에 5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뒤로 청담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강변 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에 4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 작업 중이라 마포대교에서부터 밀리고 이후로도 한남대교까지 쭉 속도로 보냅니다. 한강대교는 다리 건너기 남단에서 북단으로,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 도로 평택 방면 청북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화물차의 추돌 사고 처리 작업 중이라 평택 분기점에서부터 3km 구간 속도로 못 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덕소 3패 부근 갓길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또 동홍천 1대 2km 구간에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원찬입니다. 혹시 효도계약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동산 계약도 아니고 사업 계약도 아니고 효도 계약이라니 참 어울리지 않는 말 같은데 요즘 이 계약서를 쓰는 집이 늘고 있다고요. 이 계약서는 이런 내용으로 적어진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 한 달에 두 번 방문, 병원비 부담, 그리고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물려준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다, 이런 조항까지. 대법원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이런 부담부 증여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민사소송이 350건이 넘었다, 이런 씁쓸한 상황도 볼 수 있는데요. 참 자고로 부모자식 사이를 이어주는 건 도장 꼭 찍힌 딱딱한 계약서가 아니고 마음이 꼭꼭 담긴 따뜻한 연락,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일 텐데 말이죠. 자,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에는 행복이라는 종신계약이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라면서 돈이 드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모여라! 네. 배철수 씨 목소리 아니고 네. 차정원 씨 카더가든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자,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진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나눠볼 거고요.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들도 팍팍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또 한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셔봐야죠. 재무전문가 최정현 팀장님과 홍하나 팀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최정현입니다.
2: 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문 열면서 효도 계약서라니. 야, 이런 계약서도 있나 봐요.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두 분은 다 저 자녀가 있으신 거죠?
2: 네. 네. 네. 그렇죠.
0: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이거 하나만큼 꼭 좀 물려주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십니까?
1: 꼭 물려주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자신감. 꼽고 싶습니다.
0: 그래요? 네.
2: 갑자기 멋져 보이네요.
1: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0: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시는군요.
1: 네. 네. 아니, 살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네. 뭐 투자하다가 돈을 잃을 때도 있고 네. 일이 뜻대로 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0: 예.
1: 그럴 때 좀 필요한 게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아하. 내가 모든 걸 좀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걸 좀 가지고 있으면은 예. 삶을 살아가는데 좀 독립적으로 좀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자신감을 제일 불어넣어주고 싶다. 네. 제일 먼저. 예. 우리 홍 팀장님은요?
2: 저는 뭐 우리가 또 연금이나 재무 설계하는 방송이니까 예. 돈에 관련해서 뭐 생각을 하면 돈도 많이 물려주고 싶지만 그게 뭐 허락하진 않으니까 저는 돈을 대하는 태도를 물려주고 싶어요.
0: 이분들이 아주. 네.
2: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네. 네. 돈을 대하는 태도를 꼭 물려주고 싶고 역시. 그리고 네. 저희가 또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이 태도도 중요하지만 네. 사기 안 당하는 것도 중요하죠. 사람 보는 눈.
0: 네, 그러니까요.
2: 제가 사람은 좀 잘 본다는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사람 보는 눈도 좀 물려주고 싶어요.
0: 앞서 팀장님 말씀하신 거랑 다 일맥상통하네요. 쭉 이어지네요.
1: 나도 저거 할 걸.
0: 아니요. 나에 대한 꼿꼿이 나를 세우는 예, 제대로 줏대 있게 세우는 자신감, 자존감에서 모든 게 출발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안목도 키우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재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태도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고 야 역시 근본을 먼저 생각하시는 두 분 오늘도 든든한 마음으로 한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머니 특별시 저희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역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은 이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사연 보내주시죠.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말머리 달아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고 있고요.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송 시간에도 열어놓겠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기억해 주시죠.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들 콕 집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국세청이 서울 용산과 강남 등의 고가 법인 주택을 처음으로 전수점검한 결과 회사 오너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

하는 황제 사택이 42%에 달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종부세 대상인 고가 법인주택 전체를 처음으로 실태 확인했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가 법인주택 2,600여 채 가운데 1,000여 채를 사주 일가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직원 복지를 핑계로 100억 원대 고급 콘도를 산 뒤에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자신의 고가 주택을 법인 측에 넘기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법인 자산과 개인 자산을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심한 경우엔 업무상 배임 같은 범죄도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포착된 법인은 엄정히 세무조사하고 유학 중인 회장 자녀의 해외 사택이나 유학비 지원 같은 법인 자금 횡령까지 검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루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가 적발된 건수가 급증했다고요.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비만 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4,155건,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3.5배 달합니다. 불법 반입은 주로 우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네요. 우편 적발 건수는 올해 상반기 3,489건으로 급등해서 누적 적발 건수의 84.8%를 차지했는데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개별 구매해서 국제 우편으로 받는 이른바 해외 직구 시도가 늘어난 결과라고요.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도 올해 상반기 65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마운자루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유해의약품으로 수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서 없이는 반입할 수 없고 적발된 제품은 보류 뒤에 전량 폐기 절차에 들어갑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허가 반입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면서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안 꽃게 금어기가 풀리면서 올해 가을 꽃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컬리는 100g당 680원, 쿠팡은 688원,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각각 689원과 690원에 햇꽃게 할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최저 행사 가격 기준으로 2024년 792원에서 2025년 741원, 올해는 680원, 2년 사이 약 14% 가격이 내려갔는데요. 이런 가격 하락의 배경에는 공급 여건 개선이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봄 서해 꽃게 어획량을 지난해보다 12에서 50% 증가한 4,300에서 5,800톤까지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의 산지 선점 경쟁도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어요.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공급 여건까지 나쁘지 않아서 시즌 초반부터 가격 경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넘어가 보죠.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우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여러분께 직접 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으로 함께 떠나보는군요.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요. 열심히 돈을 모았더니 세금이 기다리고 있었다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연금 막상 받기 시작하면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내 돈에도 세금이 왜 내지? 오늘은 이 궁금증부터 시작을 해서 예. 세금까지 고려한 연금 수력 전략까지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평생 노후 대비해서 열심히 돈 모았는데 세금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더라. 오늘 주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보고 오죠.
2: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보입니다. 아이들 교육비에 생활비까지 들어갈 때가 많다 보니 노후 준비는 늘 뒷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러다 정말 준비한 거 하나 없이 은퇴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 연금저축도 가입하고 개인퇴직연금 IRP도 조금씩 넣기 시작했어요. 가입할 때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으니까 어머어머 이거야말로 일석이조다 싶어서 나름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친구들과 노후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3: 너 연금저축 넣고 있다며? 그런데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 내는 건 알고 있어?
1: 뭐? 연금은 내가 낸 돈 뭐 받는 건데 세금 또 내?
3: 애가 세성우결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네. 당연히 세금 내지. 그리고 연금도 1년에 1,500만 원 넘게 받으면 세금이 확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것도 모르는 거니?
1: 뭐 잠깐만. 그러면 나 지금 세금 아끼려고 연금 넣고 있는데 나중에 또 세금을 내는 거야?
2: 아니, 친구 말을 듣고 나서 어머어머 저 멘탈 붕괴 완전 멘붕 됐잖아요. 저희 부부는 은퇴하면 국민연금도 받고 남편은 퇴직연금도 받고 저도 지금 연금 저축 넣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여러 곳에서 연금이 들어올 텐데요. 그때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연금만 그냥 많이 준비해도 되는 건지 조금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40대인 만큼 지금부터 뭘 확인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연금 종류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눈높이로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오늘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40대 여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예, 아, 이 사연 재연하는데 왠지 40대 여성들이 모였다기에는 찐 여성이 한 분밖에 안 계셨던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죠. 아무튼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열심히나 돈 잘 모았던 것 같은데 아유 돈 모아보니까 세금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더라 이런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이분도 그러시고 이게 네. 저 막상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뭐 우리 제목만 듣고도 벌써 뭐 집으로 세금 고지서 날라온 것처럼 가슴 철렁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세금을 너무 또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세금 자체를 뭐 피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금을 또 모르고 맞으면 굉장히 아플 수 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또 알고 준비하면 아, 이 정도였구나 하고 대비하실 수 있으니까 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
0: 유비무한의 심정으로 겁먹지 말고 일단 한번 도전해보죠. 그런데 연금 받는데 왜 세금을 또 내지? 이런 생각부터 덜컥 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3: 네, 저도 세금 낼 때마다 속으로 이건 내가 번 돈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연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연금이라고 해서 전부 같은 돈이 아닌데요. 예. 어디에서 만들어진 연금인지, 납입할 때 세금 혜택을 받았는지, 예.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야, 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그런데 연금이 그 연금이 어떤 연금인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말씀이군요.
1: 네, 오늘 뭐 좀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해서 예. 돈의 출생 신고를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쉽게 표현을 해봤는데 예,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하고 연금 저축이라든지 IRP 같은 연금 계좌에는 예. 이름이 둘 다 연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세금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0: 예. 연금이라고 다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뭐 국민연금, 연금저축, 또 개인퇴직연금 여기에 따라서 다 세금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세요?
3: 맞습니다.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감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 병원에 가서 감기에 걸리면 무조건 이약 먹죠. 이렇게 묻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0: 예.
3: 연금 세금도 똑같습니다.
0: 네.
3: 어떤 연금인지부터 이제 봐야 하는 거죠.
0: 그러니까 무조건 뭐 감기 걸렸다고 다 종합감기약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가장 익숙해하실 국민연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국민연금도 받는 순간부터 무조건 세금이 붙습니까?
1: 네. 과세 대상에서 해당되는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데요.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요.
0: 네.
1: 내가 받는 국민연금 전체 금액에서 무조건 세금 붙이는 건 아니고요. 이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그 기여금을 기초로 해서
0: 예.
1: 연금소득이 과세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래전부터 국민연금 납입을 했다 하는 분들은 과세되는 부분하고
0: 네.
1: 그렇지 않은 부분 이렇게 분류해서 나뉠 수도 있고요.
0: 예.
1: 또 세금 제도도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에서 우리 엄마는 납입을 안 했어. 뭐 과세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현재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0: 예. 연금저축이나 IRP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가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 많이들 강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을 낸다 그러니까 내가 가입할 때는 세금 깎아준다고 해가지고 한 건데 나중엔 이걸 다시 내라고 약간 좀 억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연금 계좌에서 납입을 해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하고
0: 예.
1: 운용수익 같은 경우는
0: 네.
1: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 대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 있어요.
0: 예, 예.
1: 근데 세금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이 과세 대상 이 시점을 뒤로 미루는 효과. 전문용어로 하면 세금 이연의 효과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세금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좀 미뤄졌다가 나중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글쎄요. 나 그때 연금저축이나 IRP 말고 그러면 그 돈 다른 데 넣어서 투자했으면 나중에 세금 안 받지 않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네. 지금 고개 뭐 끄덕끄덕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연금 계좌는 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0: 예.
1: 장기적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0: 네.
1: 2026년 기준으로 하면 연금 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연금 저축하고 퇴직연금 이렇게 합산을 해보자면 최대 900만 원까지고요.
0: 예.
1: 총 급여나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서 세액 공제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세금이 나오니까 연금저축 하지 마세요가 아니고
1: 네.
0: 지금 받는 세액 공제 또 나중에 내게 되는 세금을 같이 계산해 보세요. 이게 핵심이군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0: 예. 연금 얘기하다 보면 이제 뭐 많이 내시는 분들 예. 많이 받으시는 분들 참 연금 1년에 뭐 1,500만 원 넘게 받으면 세금 폭탄 맞는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이런 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3: 여기서 좀 제대로 한번 바로 잡아드려야 하는데요.
0: 예.
3: 1,500만 원이 넘는다고 무조건 세금 폭탄이 터지는 건 아니고요. 2026년 기준으로 연금 계좌에서 받는 일정한 사적 연금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하는 방법이 있고
0: 네.
3: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16.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0: 세금 얘기 들어가면 진짜 모든 면에서 다 그런 것 같아요. 세금 얘기는 항상 되게 복잡해집니다. 근데 어쨌든 그 흔히들 들리는 얘기 속설이 연금 1년에 1,500만 원 넘게 받으면 세금 폭탄 맞더라 이런 얘기가 꼭 맞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1,400만 원대까지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가 1,500만 원 이상 딱 되는 순간 바로 세금 폭탄 된다. 이거는 아니라
1: 네,
0: 말씀이시죠?
1: 뭐 폭탄 사이렌처럼 막 울리지는 않고요.
0: 예, 예.
1: 네, 중요한 거는 1,500만 원 이 과세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기준은 맞는데 이 1,500만 원 넘는 순간 엄청난 폭탄 세금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0: 예예. 예. 그러면 1년에 연금을 1,500만 원보다 덜 받으면 1,5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적 연금은 분리 가세가 가능한데요.
0: 예.
3: 연금 계좌에서 세액 공제를 받은 납입액이나 네. 운용 수익 등에 해당하는 연금 소득은 연령에 따라 원천 징수 세율이라는 게 이제 달라지는데요.
0: 예.
3: 70세 미만이면 5%, 70세에서 80세 미만이면 4%, 80세 미만이면 3%인데요. 보통 거기에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해서 흔히 뭐 5.5, 4.4, 3.3%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0: 그렇군요. 어쨌든 나이가 들수록 세율이 달라지는, 세율이 내려가는 거군요. 그럼 오래 살수록 세금도 이제 할인받는 구조로 봐야 되는 건가요?
1: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실제 세금 같은 경우는 연금의 원천과 종류, 수령 방식을 예. 같이 함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0: 예. 그 오늘의 사연자도 조금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뭐 이게 두 전문가께서 평소 상담하시는 방식대로 아주 쉽게 풀어서 해주시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예를 하나 들어서 사례를 갖고 하나 설명해 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 국민연금 한 달에 100만 원, 연금저축 한 달에 100만 원 이렇게 쉽게 잡아서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이런 때는 어떻게 세금 처리가 되는 건가요?
1: 네, 먼저 국민연금은 연에 1,200만 원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연금저축도 1,200만 원 그렇죠.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고 우리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사적연금이기 음흠. 때문에 과세 방식 자체가 두 가지가 다릅니다.
0: 예.
1: 특히 사적연금의 1,500만 원 기준으로 판단할 때 공적

0: 연금까지 무조건 합쳐서 계산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일단.
1: 아, 예. 그래서 지금 사례로 잡은 국민연금 1년에 1200만 원, 또 사적연금 1200만 원, 합쳐서 2400만 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500만 원 훨씬 넘으니까 세금 많이 붙는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금은 저기 뭐 수치. 숫자 이런 거에만 집중하면 또 너무 그러면 안 될 것 같네요.
2: 맞습니다. 오히려 숫자만 이렇게 보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1: 예. 연금 많이 받으면 세금도 많이 낸다던데 그러면 반대로 세금 덜 내려면 연금을 일부러 적게 받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하실 것 같단 말이죠.
2: 그러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데 이 세금이 무섭다고 연금을 일부러 줄이는 건 본말이 전도될 수 있고요. 세금은 노후 장금의 그 한 요소일 뿐이고 우리의 목표는 이 세금을 영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세금을 고려해서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아끼겠다고 뭐 여행 안 가고 친구 안 만나고 병원도 안 가고 통장 잔고 바라보면서 노후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1: 그렇죠.
0: 네, 노후 준비가 돈을 모으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잘 쓰는 것까지 포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아니, 은퇴 후에도 그 소득 계속 발생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작은 상가를 갖고 있어서 월세를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요?
2: 네. 이 부분도 꼭 따져봐야 하는데요. 은퇴를 했다고 해서 소득이 이 연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예.
2: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에서 월세를 받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1: 예.
2: 이런 분들은 연금의 종류와 다른 소득을 함께 살펴봐야 하고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금을 얼마씩 받을지 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함께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0: 네, 뭐 그러니까 은퇴했다고 해서 내 소득이 국민연금 딱 하나야 이게 아니고 국민연금도 있고 네. 월세도 있고 이자도 있고 뭐 가끔 부수입도 들어오는 게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은퇴 전에 내 소득 지도를 본인이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1: 소득 지도를 그려봐야 돼요?
2: 네, 어렵지 않은데요. 듣는 분들도 따라해 보시면 좋은데 예. 종이에 그 네 칸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1: 네, 네.
2: 첫 번째는 공적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뭐 사학연금이나 이제 군인연금 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연금저축이나 IRP 등 뭐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1: 아, 네 칸을 만든 다음에 공적연금 하나 넣고 사적연금 하나 넣어보고.
2: 네, 세 번째는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있고요.
1: 아, 예.
2: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밖의 소득인 근로소득, 뭐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1: 아, 예. 그러니까 내가 은퇴하면은 돈이 아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에서 얼마가 들어오고 이렇게 분야를 좀 나눠서 보면 한눈에 파악이 되겠네요. 진짜 지도네요. 말 그대로. 노후 준비할 때 내 자산이 얼마지 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내 돈은 어디에서 들어온다. 이거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자, 올해 2026년 올해 알아두면 특히 좋은 내용 있을까요?
0: 네, 뭐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요.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세금 부담을 좀 낮춰주는 구조가 있는데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네. 연금 수령분부터는 네. 장기간 연금으로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연 퇴직소득세가 60%. 그러니까 실제 연금 수령기간이 10년 초과 20년 이하라면 이연 퇴직소득세가 60%. 20년을 초과한다면 50%까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70%가 적용되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장기간으로 연금을 받을수록 세금을 낮춰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1: 올해부터 연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오래 받을수록 적용 비율이 낮아진다. 예, 이연 퇴직 소득세의 비율이 낮아진다. 이런 말씀이고요. 퇴직금 받자마자 예? 뭐 이렇게 계획하셨던 뭐 해외여행이라든지 소비와 관련된 부분 아유 그래 이제 퇴직할 때까지 아껴놨던 거 모아놨던 거 수고했다 이러고 확 쓰시는 것보다 필요한 만큼 좀 나눠서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게 여러모로 더 유리한 방법이겠다 이런 조언을 주셨어요.
2: 네, 여행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도 이 노후 설계의 일부라는 말씀이고요. 얼마를 모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받을 것인지도 많이 중요합니다.
1: 예.
2: 다만 무조건 오래 받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는 있는데요. 이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배우자의 연금은 얼마인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1: 예.
2: 그 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 등을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긴급출동 머니 119 오늘 사연 덕분에 연금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금 얘기를 한번 쭉 풀어주셨는데 끝으로 핵심 정리 한번 나눠주실까요?
0: 네.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야긴 한데 그래도 간단하게 쭉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 내 연금 종류부터 한번 구분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세액공제 받는 돈과 그렇지 않은 돈을 구분 일단 지어보시고
1: 예.
0: 세 번째는 세금을 내가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를 정해보시고요. 네 번째는 1년에 얼마 받을지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뭐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초등 5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1: 예.
0: 다섯 번째. 연금 외 소득까지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임대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 근로소득, 뭐 이자배당,
1: 네.
0: 기타 소득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연금을 받는 기간까지도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장기 수령연금에 대해서 세금 차이까지도 네.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주 깔끔한 총정리까지. 연금은 내가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얼마를 받는가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이게 어디에서 얼마만큼 나오는 연금인지 언제부터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나한테 그 당시에 다른 소득은 없을지까지 같이 살펴봐야 세금 부분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조언이셨어요. 아유 세금 안 그래도 복잡한데 들으니까 더 혼란스러워. 혹시 그럴 분 계실까 봐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담은 50분 상문 100원 1호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달아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저희는 소비자 민원실로 여러분의 민원들 본격적으로 해결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주소녀의 다영이 부른 노래가 준비되어 있네요. 러브웨이브 전해드리고요. 소비자 민원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보험 연금 등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샅샅이 파헤쳐드립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자, 오늘 최정현 팀장님, 송하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신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3998번님의 민원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30대 직장인이시네요. 아직 젊어서 보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주변에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 받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있으니까 저도 걱정이 돼서 문자 보냅니다. 젊을 때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보험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아유, 아직 젊으신데. 예. 아니, 요즘 고혈압 당뇨 진단 받는 그 젊은 층들이 꽤 있나 봐요. 어떤 보험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지 걱정이 되신다고 하셨네요.
1: 네. 예전에는 그 방금 말씀하신 이 병들이 노년층 어르신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요즘에는 중장년층이고 성인병이라고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50대, 60대의 당뇨 증가율이 69%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예. 20, 30대에서는 73%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예. 또 이 고혈압은 50, 60대에는 33% 증가. 그런데 네. 20, 30대에는 45%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는 예. 요새는 50견이라 말 안 쓰고 20견 환자가 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0: 아유, 우픈 상황이네요. 네. 예. 젊을 때 이런 질병을 만난다는 건 그만큼 노화가 좀 빨리 왔다 이런 말일까요?
2: 뭐 그럴 수도 있죠. 의학계에서는 예. MZ세대의 노화가 빨라진 이유에 대해서 식습관과 생활 방식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 우리가 이제 식습관 생각해보면 육류 많이 먹고 네.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 많이 그쵸. 섭취하고 당 섭취가 많이 늘었잖아요. 네네. 요즘 유행하는 음식 봐도 뭐 마라탕이라든지 탕후루라든지 일단 자극적이고 당분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라서
0: 짜고 맵고 달고 네. 막
2: 저희 애들 못 먹게 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 음식들이 만성질환을 일으키고 MZ들의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러네요. 갑자기 이제 건강 상담 쪽으로 이어질 분위기가 되는데 한번 얘기가 나오니까 식습관도 문제인데 요즘 뭐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이런 생활 습관 지적하는 의학 전문가도 많아져서 특히나 수면 부족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1: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그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네. 전문가들은 그 MZ세대의 대사 질환 증가는 뇌혈관 질환이나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의 증가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30대이신 3998번님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부터 어떤 보험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까요?
2: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진짜 많이 듣는데 예. 우리 부모님이 고혈압 드시는데 저도 이제 걱정돼요. 뭐 미리 준비할 보험 없어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가족력 있으면 아무래도 본인도 좀 불안하시잖아요.
0: 부모님 그렇죠? 고혈압이시면 약 드시는 거 보면

0: 나도 저기 이제 시작이니까 되지 않을까. 예. 걱정돼요.
1: 이렇게 뭐 대사증후군을 염두해두고 일단 준비해야 될 보험 뭐 첫 번째는 뭐일 것 같으세요?
0: 제일 먼저 들어야 네. 될 거? 아니 뭐 나오시는 분들마다 우리 전문가 분들이 항상 강조해 주시는 게 보험하면 일단은 실손 보장, 실손 보험
2: 맞습니다.
0: 얘기하시던데요?
2: 맞습니다. 제일 기본적이고 많은 분들이 이미 가입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실손 보험인데요.
0: 예.
2: 실손 보험은 내가 치료비나 수술비, 약값 등 실제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이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요.
0: 네.
2: 가장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없다면 가장 먼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0: 예, 예. 아, 그러고 보니까 두 분도 몇 번 강조하셨던 것 같다, 그죠? 이 시간 통해서. 딱 하나만 보장을 가져가야 된다면, 아니, 그러시면 안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실손보험이다. 이런 걸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실손보험은요, 보통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몇 세대 이렇게 구분을 하고, 네. 그렇게 되면 자기 부담금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근데, 현재 세대는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긴 했지만, 네. 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본인 실손은 점검해보시고, 기존 실손이에서 뭐 5세대로 실손보험을 갈아타야 되나, 전환해야 되나, 이런 거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진짜 1세대에는 100%를 보장해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훌륭한 상품이다 싶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과 비교하면 보험료가 비싸서 그렇죠. 다 장단점이 있는 거군요.
1: 네, 보험료가 일단 부담이 되는지, 일단 내 경제적인 상황이나 다른 보험부터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0: 예.
1: 또 내 치료력을 보고 세대 전환을 고려하시면 되고요. 뭐 그래도 이렇게 내 혼자 생각하기 아리송하다 하시면 전문가, 저희 같은 전문가를 좀 통해서
0: 예, 예.
1: 조언을 드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네. 30대 지금 상황에서 미리 가입하면 좋은 보험 제일 먼저 생각하실 건 뭐니 뭐니 해도 실손의료비 보장, 실손의료비 보험이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2: 두 번째는 바로 진단비인데요. 혈압은 이 혈관과 관련이 있는 질환이잖아요. 계속해서 높은 압력을 받은 혈관은 손상이 되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 벽이 두꺼워지면서 심장이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어지고요. 혈관 수축이 일어나면 통로가 좁아져서 혈압은 높아지고 혈액의 통행이 원활하지 않거나 물약이 흘러서 이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 혹은 급성 심근경색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도 자주 나오는 용어지만 이른바 3대 진단비 암 뇌, 심장 관련 진단비 꼭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또 강조해 주시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암이나 뇌, 심장 같은 질병 걸리게 되면 뭐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고요.
0: 예.
1: 치료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0: 네.
1: 그러면 일단은 가입 금액도 중요한데 저희가 늘 강조하는 거 보장 범위를 체크를 해서 그걸 꼭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0: 예.
1: 뇌와 심장 관련해서는 보다 넓은 범위인 뇌혈관 진단비, 심장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죠.
0: 예, 뇌, 심장 이런 관련된 거는 보장 범위를 더 넓게 좀 준비하시는 게 좋다 이런 조언이셨는데 아니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 말고도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2: 네, 예전에는 그 심장 쪽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고 해서 이게 보장 범위가 제일 넓은 거였는데요.
0: 예.
2: 지금은 여기에서 좀 더 발전해서 부정맥이나 뭐 심부전, 심장 염증, 심장 근육병까지 보장을 해주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나왔고요.
0: 예.
2: 더 나아가서 순환계 질환에 대한 진단비까지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구나. 의료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 수술 방법 그 치료 그 종류에 따른 보장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예 진단하는 그 항목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진단비 준비하실 때 가입 금액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진단비를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런 조언이셨어요. 아, 이쯤에서 문득 등장한 바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예, 드리겠습니다.
0: 팀장님이 아까부터 옆에 실로폰을 준비를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홍 팀장님이 또 어려운 질문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1: 어렵지 않아요.
0: 예.
1: 긴장하시지 마시고
0: 네.
1: 암 진단비는 암 진단을 받을 때마다 반복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어렵진 않은데 헷갈리는 질문 같은데 암 진단비는 암 진단 받을 때마다 반복해서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역시 그게 됐으면 좋겠고, 예. 네. 보험사 입장에선 그게 되면 손해가 막심할 테니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떡하지? 자, 저는 일단, 그러면 좋겠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자, X로 하겠습니다. X. 잠깐만. 제가 설명을 잘못하고 X를 해서 바꾸신 거예요? 저기, 암 진단비는 암 진단 받을 때마다 반복해서 보험금 받을 수 있다라는 소비자 입장에서 저는 5로 했어야 되는데?
1: 일단은요, 네. 이 지금 저는 세모가 해드리고 싶은데.
0: 아, 세모가 정답이에요?
1: 네, 세모가 정답인데, 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 일단 근본적으로는 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보장이 되는 게 맞습니다.
0: 네.
1: 그런데 요즘에 암 진단을 부위별로 나눠서 암 진단비 통합암이라는 것도 출시가 됐고 어떤 보험사는 부위별로 13번을 받을 수도 있게 만들고 어떤 보험사는 8번. 예, 부위별로 받을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뭐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은 소액암으로 보장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험을 가입을 해 놨냐에 따라서 그게 진단비가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번이 될 수도 있다.
0: 보장 구성 내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
1: 네, 그래서 제가 뭐 네니오.
0: 아, 이른바 네니오.
1: 네, 네니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어요.
0: 예. 제가 헷갈려서 저도 지금 제가 생각한 거랑은 반대로 들었는데.
1: 네. 근데 뭐 또 우리가 진단비는 뭐 원초적으로는 예. 한 번만 보장이 되고 그러니까. 수술비는 수술을 할 때마다 해당 보장이 된다. 반복으로 지급이 된다.
0: 그렇군요.
1: 이렇게 설명은 드리죠.
0: 그렇군요. 예. 기본적으로는 암 진단비는 한 번만 보장이 되는 게 맞는데 지급이 되는 게 맞는데 요즘은 구성 상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그리고 또 수술비 특약은 반복 보장이 된다 말씀을 주셨어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입하면 좋은 보장에 수술비 담보는 꼭 빠지지 않고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2: 네, 이것도 중요한 보장 중에 하나인데요. 이 수술비 특약은 말 그대로 수술을 하게 되면 내가 가입한 이 보험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장이고요. 100만 원을 가입했으면 뭐 100만 원, 10만 원 가입했으면 10만 원을 보상을 해주는데
0: 예.
2: 이 수술비 특약은 크게 질병 수술비, 뭐 상해 수술비, 종 수술비, 엔대 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비 등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0: 맞네요. 네.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보장 범위가 제일 넓은 수술비 특약은 어떤 겁니까?
1: 설명 중에서는 일단 수술비 중에서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가 예. 넓은 보장인데 이 중에서 질병 수술비 특약 예로 들면 수술비가 보장이 넓은 만큼 네. 보장받는 금액 대비 일단 보험료가 비싸요.
0: 아, 그렇겠죠.
1: 네. 가입할 수 있는 이제 금액이 회사마다 조금씩 상품마다 다르긴 한데
0: 예.
1: 뭐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정도 보장 금액을 본다면
0: 그래요.
1: 어떻게 보면 조금 적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뭐 간단하게 우리가 비염 수술한다. 아니면 대장 용종 제거, 뭐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예. 용종 제거를 했다. 이러면 예. 수술이잖아요.
0: 예.
1: 근데 100만 원 받는다. 이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기분 되게 좋을 수 있잖아요.
0: 아, 예.
1: 좋은데 큰 수술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간헐적으로 암 수술을 했다.
0: 예.
1: 신장 이식 수술을 했다.
0: 비용 많이
1: 이런 거. 경우에 100만 원 받는다. 이러면은 굉장히 적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0: 예. 굉장히 큰 수술을 했는데 한 10만 원, 2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내가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거 받으려고 보험 가입했나 이런 생각이 들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2: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수술비를 어떻게 채워야 하냐면요.
0: 예.
2: 수술비 특약에서 두 번째로 보장의 범위가 넓은 질병 종 수술비. 이런 특약이 있는데
0: 예.
2: 이걸 같이 가입하면 됩니다. 질병 종 수술비 특약은 수술 방법과 이 위험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보통 1, 2, 3, 4, 5종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0: 예.
2: 1종은 난이도가 낮은 수술, 뭐 즉 경미한 수술로 백내장이나 뭐 치질이나 요실금 이런 수술들이 이제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종은 위험도가 높은 수술인 관혈적인 암 수술이나 신장 이식 수술 등 큰 수술을 보장을 해 줍니다.
0: 예.
2: 그런데 여기서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0: 질병 종 수술비 특약 설명해 주시고 있는 와중에 예, 이게 종 수술비라는 게 몇 종 나뉘어 있는 거를 다 이제 통합해서 한 번에 보장해 주는 그런 거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나요?
1: 아까 1에서 5종 이렇게 뭐 설명을 하셨는데 예. 예전에는 아주 옛날 증권 보면 또 1에서 3종 수술비라는 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보험회사마다 1에서 3종 요즘에는 이제 출시가 되지 않고 예. 1에서 5종 어떤 예. 곳은 1에서 7종 1에서 8종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오. 여기서 1에서 7종이나 1에서 8종 수술비는 예.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 는 비급여 수술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명시된 상품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큰 비용이 들어가는 수술이 지금 요즘 생각해보시면 거의 다 비급여 수술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급여, 비급여를 따지지 않고 보장을 해주는 1에서 5종 수술비를 택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 부분을 추천한다. 아하. 이렇게 말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30대 미리 준비해 둘 보장 내역들, 보장 상품들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해서 많은 게 오늘 나왔네요. 기억나는 대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실손보험은 일단 뭐 무엇보다 먼저 기본으로 챙겨주시고 암, 뇌, 심장 이 큰 관련된 큰 질병에 대비한 진단비 또 수술비 까지 상황에 맞게 하나씩 준비를 해 두시면 좋고 그 중에서도 좀 주의하셔야 될 거 방금 전에 짚어주셨죠? 같은 진단비나 수술비라도 어디까지 보장하는지에 따라서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거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소비자 민원실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최정현, 홍하나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50원 1호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달아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5657번님 아버지가 5년 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번에 간편보험으로 뇌졸중 보장 가입하셨습니다. 과거에 뇌경색을 진단받은 경우에 이후 다시 뇌졸중이 발생하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뇌졸중 보장은 간편보험으로 이번에 가입을 하셨고 그런데 5년 전에 진단받으셨던 뇌경색을 진단받으신 상황에서 그 이력을 갖고 계신 상황에서 다시 이후에 뇌졸중 발생하면 진짜 보험금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이네요.
1: 일단은 보험금을 무조건 지급받는다? 무조건 지급받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체크해 볼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일단은 뇌경색 진단일을 먼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간편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고지 내용에 대해서 심사 통과가 됐다는 네. 말 같은데 네.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고지 내용에 대해서 어떤 고지를 하시고 그 간편 보험의 가입일까지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고지 내용이 다 하셨는지 예. 그렇다면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0: 예.
1: 일단은 그리고 그 보장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강조를 드리잖아요.
0: 네.
1: 뇌졸중, 뇌경색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입하신 게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뇌졸중, 뇌경색까지 포함하는
0: 예.
1: 그런 부분이라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시겠지만
0: 네네.
1: 혹시나 또 이제 보장 범위를 좁게 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못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예, 일단 간편 심사로 뇌졸중 보장되는 상품 가입은 하셨는데 그 당시에 진단 이력이 있어도 일단 가입은 되는 쪽으로 가입은 하셨겠지만 진단 이력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고 상세하게 요구하는 대로 잘 설명을 하셨냐 고지를 하셨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일단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받으실 수 있냐는 또 그 보험 상품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건 좀 구체적으로 상담이 들어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한 분 더 하기에는 좀 시간이 빠듯한가요? 네, 안 되겠죠. 네. 자, 두 팀장님과 함께한 시간은 오늘 여기서 또 급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가시기 전에 우리 두 팀장님들이 돈 되는 정보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원포인트 정보 하나씩 짚어주고 가시죠.
1: 네, 오늘 노후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열심히 모은 노후 자금 세금까지 알고 준비해서 노후에 제대로 쓰자라고
0: 예.
1: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2: 네. 네, 아까 30대 청취자분이 질문 주신 것처럼 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아무렇게나 가입하는 게 아니고 보험 가입 순서, 실비, 진단비, 수술비 순서에 맞게 가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3: 예. 자, 오늘 깔끔한 원포인트 정보 마무리까지 우리 최정현, 홍하나 팀장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놓치신 분들 오후 5시에 또 재방송으로 나갈 때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끝곡으로 박창학 작사, 김영석 작곡, 윤종신의

0: K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성수분기점에서 성동분기점 구간의 1차로에서 추돌사고 있어서 불편하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이후로도 이곳 동호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일산 방면으로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는 올림픽대교에서 천호대교 구간 내 1차로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이고 김포 방면으로도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 구간의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불편합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청담대교나 영동대교 다리 건너기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면으로 청주부근 갓길에 고장차 있고요. 지금 서울 방면 판교분기점과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7: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6: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7: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8: TBS 교통정보
9: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방면 홍은램프에서 홍제램프 구간에 3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뒤로 홍지문 터널에서부터 밀리고요. 마장램프에서 월곡램프까지도 정체입니다. 반대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는 연희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입구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 군자교에서 월릉분기점까지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동작대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어서 차로 변경하는 차량으로 혼잡한데요. 뒤로 동작대교에서부터 어렵고 이후로도 가양대교까지 쭉 속도로 무냅니다. 한강대교와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도 판교 분기점 일대와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부산 방면 죽전휴게소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0: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0: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의 정체가 풀려가고 있는데요. 의정부 방면 군자교에서 장안교 구간의 3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이후로는 녹천교 지나 상계교까지만 정체입니다. 강변북로에서도 고장차로 불편한데 일산방면 서강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한강대교에서부터 밀리고요. 이후로도 성산대교까지 쭉 속도로 못 냅니다. 올림픽대로는 구리방면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사고로 동무대교에서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김포 방면으로는 여의 상류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남산 3호터널은 강남 방면으로 2, 3호터널 합류구에서 재정관리단 앞까지 밀리고 있는데 남산 1호터널 강남 방면 흐름은 좋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도심 방면 양재에서 반포까지 여전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9.1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0: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o the flow now. Ooh. Oops. To the flow now.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시끄러운 음악을 크게 들을 때 뇌에서는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려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통제된 소음 속에서 마음이 통제를 되찾는 거죠. 오늘 첫 곡 한번 좀 크게 좀 들어보실까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Fed New Gent, Free for All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볼륨 좀 올려보셨습니까? 제가 요새 심리하고 뇌과학 책을 좀 보고 있어요. 오랜만에 책 보고 있는데 이런 재밌는 연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크게 들으면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뇌과학적으로 연구가 돼 있는 거니까 그냥 낭설은 아닌 것 같아요. 테드 뉴젠트 오늘 처음 틀어드린 것 같은데 이분은 1948년생이세요. 아우, 48년이면은 네, 아무튼 연세가 많으시네요. 63년도에 사이키델릭 밴드로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이키델릭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알게 된 분입니다. 이분은 좀 약간 독특한 이력이 한참 유명했던 시절에 술, 그 다음에 그 시대 때는 너무 당연했던 그 약물 이런 거를 안 했더라고요.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안 했다고 주장을 한 거긴 한데 아무튼 어떤 그런 사고 이력이나 이런 게 없는 거 보면 좀 특이하죠. 네. 이런 특이한 소식들 많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캔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Bad Company, Feel Like Making Love. 이어서 Doors, Roadhouse Blues. 이렇게 두 곡 이어 들으셨습니다. Doors 노래는 8466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네요. 스누디가 도얼스를 많이 좋아한다고 해서 저도 조심스럽게 신청해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8428번님, 스누디,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습니다. 친정엄마가 허리가 골절이 되었다네요. 다행히 신경은 건드리지 않았답니다. 두 달 정도는 고생하셔야 한답니다.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연세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도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10cc. I'm not in love. 안개꽃님께서 신청하신 곡. 제 기억에 저희 권순우의 새벽 공감에서 두 번째 나오는 곡 같은데요. 이 노래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안개꽃님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고마워요. 이어서 9845번님께서 신청하신 곡 이승열 나라 듣겠습니다.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754번님입니다. 중학생 딸이 휴대폰만 붙잡고 있습니다. 공부하라고 하면 짜증부터 내고 대화도 자꾸 말다툼으로 끝나네요. 저도 화내고 싶지 않은데 결국 큰 소리가 나고 맙니다. 아이와 싸우지 않고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우선 저는 우리 중학생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좀 애매합니다. 휴대폰 보는 게 그렇게까지 뭐 큰 소리 날릴

아쉽기도 하고요. 따님께 공부에 대한 기대가 많으신가 봐요. 질문이 딸아이와 싸우지 않고 대화하는 법을 물어오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하지 않았는데 먼저 얘기를 하면 아이는 엄마가 나를 통제한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잔소리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할 때도 귀를 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부는 언제 할 거니? 라고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하고 오늘 급식은 뭐 나왔어? 오늘 친구들하고 뭐하고 놀았어?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편을 만들어야 되죠. 요즘 네가 좋아하는 노래 뭐야? 이런 식으로 내 편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얘기인데요. 엄마도 사람이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가 말다툼으로 번지고 그리고 또 내가 목소리가 커진다 싶으면 누구야 엄마 지금 화가 나서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다. 우리 조금만 이따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대화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건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싸움을 더 키우지 않는 기술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 얘기는 또 하셔야 되고요. 나중이라도. 중요한 건 우리 같은 편이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아이가 힘들었을 때 기댈 수 있는 건 엄마 아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다. 서로 도와주고 같은 편인 관계다라는 거를 늘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딸이랑 막 싸운다고 엄마가 그렇게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부모가 되는 거죠. 뭐 잔소리를 한번 줄이는 것보다 아이와 편안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한 번 더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누디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실루엣 컬러 더 걸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2754번님 딸이랑 뭐 이렇게 많이 싸우시는 것 같은데 학생은 공부하는 게 맞긴 맞죠. 근데 그 얘기는 학교에서 충분히 듣지 않을까요? 공부하러 가면 짜증부터 내는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냥 같이 재밌게 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응원해 주시고. 네. 6954번님. 맞아요. 저도 그런 상사가 있어서 회사 가기 싫을 때가 많아요. 정말 끝없는 자기 자랑에 진절머리가 나요. 지금 고민 상담 듣고 있는데 제가 다 속이 후련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게 어젠가 그젠가 네, 그 직장에 있던 어떤 분이 계속 끼어들고 자기 자랑 심하다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6954번님 네, 제가 다 속이 후련하네요 써주셨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그런 내용 들으시면서 속이 다 후련하다고 하시니까 저도 아주 좀 조금은 보람이 좀 있습니다. 고마워요.

캔들박스, Far Behind. 이어서 니켈백, How You Remind Me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 캔들박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7886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9845번님,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들으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신청곡, Eagles, The Sad Cafe, 이렇게 신청하셨네요. 이 노래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한번 선곡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더위는 다 물러간 것 같죠? 근데 낮에는 그래도 좀 덥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마 이제 저녁 때 지나서 에어컨 틀거나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여름 한철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Plan Fight Teeth. Hey there, Diliara.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 좋죠. 9월 4일 인천에서 권순우 밴드 공연이 있습니다. 금요일이고요. 샵 0951로 신청해 주시면 그날 저와 같이 공연도 보고 끝나고 얘기도 나누고 맥주도 한잔하고 맥주는 제가 쏘겠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나? 근데 마지막 곡 들어드릴 시간이네요. 아까 신청해 주셨죠? 이글스 더 새드 카페.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스크 자키 권순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정

취해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무더위와 소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보름 만에 폭염 경보로 특보가 강...

강화됐고요. 또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더운 날씨에 대기도 불안정해서 자주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오늘 서울과 수도권, 강원, 충청 북부에는 5에서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겠습니다. 빗방울이 쏟아지면서 서울 시내 출근길 정체도 빠르게 길어졌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또 여의도 부근도 밀립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 철교부터 동작대교 사이 시속 20-3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새벽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시내 출근길 정체가 부쩍 길어졌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한남방면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여의도 사이 이후로도 성담동 주변 시속 30km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강동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줄어 있는데요. 한강대교까지는 군데군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는 도봉터널 입구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용비교까지 지는 정체고요. 내부 순환로도 성수방면으로 홍은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또 성동 분기점 부근 각각 정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성 분기점 부근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Hey, Em, it's Paul. I was listening to the album. Good luck. You're on your own.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부터 영동대교까지 정체인데요. 노량진 여의 상류나들목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는 고장차가 세워져 있고요. 이후로도 영동대교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는 사고도 있습니다. 이 돌발 상황 있는 구간들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시속 2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수방면으로 지금 정릉 터널 입구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기름램프까지 밀리고 있고요. 마장램프에서 성동 분기점까지도 정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중에는 경인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서인천 부근 그리고 부천에서 신월까지도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